살다 보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우리를 웃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이죠. 웃을 일보다 찌푸릴 일이 더 점점 많아지는 세상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 바로 귀엽고 순수한 아이들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세상 모든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행복해져요. 머리와 몸과 다리의 비율이 1대1대1인 것도 너무 귀엽고요. 그 짧은 다리로 아장아장 걷는 것도 신기하고 포동포동한 뺨도 깨물어주고 싶고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천배 만배 더 환해지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비눗방울 같은 웃음이 온 세상에 둥실둥실 떠오르길 소망하면서 5월 5일 어린이날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월 5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전영의 모두가 천사라면 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천사라면. 아, 천사 같은 아이들을 이쁘고 밝고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 그게 어른들의 가장 소중한 소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순수하고 밝은 아이들을 너무 일찌감치 경쟁 속에 시들게 만드는 건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라 어른의 욕심이죠. 뭐니 뭐니 해도 아이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고요. 오늘 어린이날 귀여운 아이들과 손주들과 다 함께 방글방글 웃는 하루 신나게 보내세요. 1545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배달 기사입니다. 요즘 봄철이라서 너무 바빠요. 5월엔 특히 어버이날부터 스승의 날 등등 축하할 일이 많아 더 바쁘네요. 지금은 울산으로 배달 중입니다. 이렇게 또 뜻깊은 날 꽃을 빼놓을 수 없죠. 1545님 바쁘셔도 꼭 몸은 챙기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커피 한잔 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정호님 바구철에 정말 가시나요? 청해 주셨고요. 이동기의 논개 8952님 신청곡입니다. 이어드려요.

주현미의 Love Letter. 조순옥님 사연입니다. 문득 거실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보는

네, 너무 빛바랬고 우리 손자도 없어서 가족 사진 다시 찍자고 했습니다. 괜히 영양크림도 듬뿍듬뿍 바르고 밥 양도 줄여 먹고 있어요. 날씬해 보이려고요. 나이보다 10살만 젊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할 날짜는 지금 정해하신 거예요? 좋은데요, 이것도?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식단도 관리하고 그러면서 몸매도 좀 신경 쓰고 외모도 신경 쓰고. 오, 음흠. 가족 사진 이쁘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이게 다 손을 보잖아요. 컴퓨터 이렇게 뒷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원하는 만큼 사진 결과는 이쁘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이 자세 좋습니다. 조순옥님, 사진 잘 찍으시고요.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김혜숙님께서는 친구들은 어린이날 손주들한테 선물 사주느라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투덜대는데 저는 선물 사줄 손주 하나 없으니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 걸까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하나같이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아이고, 김혜숙님. 아휴,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어쨌거나 그래요. 뭐 선택이니까 요즘 저 결혼은 정말 선택이더라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쩌겠습니까. 김혜숙님, 옆집 아이들 보면서 그냥 흐뭇해하는 수밖에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이영란님, 안치환의 사랑하게 되면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태진님께서는 김추자의 첫사랑의 눈물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김병순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서울 사는 딸의 집에 갔습니다. 이제 9개월 된 손녀딸이 보고 싶어서 가끔 가는데요.

낯가림 없는 손녀는 항상 저를 보고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런데 딸 집에 가면 딸은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느라 바쁩니다. 내 살림이 아니라서 뭐든 서툰데도 딸은 당연히 제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엄마, 애기 분유 좀 타주라. 딸이 말하길래 찾아보니 병은 보았는데 분유가 어딨는지 도통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유가 없는데? 라고 말하자마자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내가 분유 타는 거 보고 안 봤어? 뭐 했어? 저기 전자레인지 뒷칸에 윗칸에 있잖아, 뒀잖아. 이렇게 무안을 주기도 하고요. 아침에 사위랑 딸은 밥을 안 먹고 삶은 계란과 채소와 커피를 내려 먹는데 딸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계란 네 개만 삶아주라. 알았다고 말하고 냄비에 물을 붓고 인덕션인가를 켜는데 뭐가 작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딸아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알려주긴 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만져봐도 불이 안 들어와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딸이 다가와 뭐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불을 켤 줄 모르겠다고 하자 딸아이는 갑자기 한숨을 팍팍 쉬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요즘 누가 냄비에 물 붓고 계란을 삶아? 여기 계란 삶는 기계 안 보여? 아, 여기 계란 넣고 타이머만 맞추면 되잖아. 저는 계란을 삶는 기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아, 네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딱 보고 다 아냐? 그러자 딸아이가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따로 안 알려줘도 인덕션도 잘 켜고 계란도 딱 보고 이 기계 잘 삶던데 엄마는 왜 모른다고만 해? 자기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이라 아직 한창이고 나는 70이 넘었는데 딸아이는 지 엄마가 노인네인 줄을 모르나 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비교하며 이런 소리를 하는 거겠지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참기름과 매실 액기스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에 페트병에 가득 담고 마늘도 1kg를 빻아서 가져다 주는데요. 딸의 시어머니는 참기름을 200ml 음료수병에 가져다 주길래 제가 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네 시어머니는 넌 손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게 뭐야? 너무 적다. 그럼 딸아이는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며 말합니다. 엄마, 두 식구가 이 정도면 되지. 엄마가 너무 많이 갖다 주는 거야. 엄마처럼 많이 가져오면 솔직히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맛도 변해. 딸아이가 말하는 것을 보면 많이 섭섭하고 괘씸해서 다시는 안 오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또 며칠 지나면 꼬물거리는 손녀가 보고 싶어 엉덩이가 근질거립니다. 나는 니네 살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나 시키지 마라. 제가 전화로 이렇게 말하면 딸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합니다. 아니, 엄마가 뭐 한다고? 우리 집에서 별로 일 안 하잖아. 이럴 땐 머리를 한 대 쥐어 박고 싶지만 그래도 내 딸도 내 자식이고 내 손녀도 내 핏줄이라 이래도 보고 싶고 저래도 보고 싶어서 저는 또 서울 가는 기차표를 예매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류계영의 딸이었습니다. 아니 가끔 보면 자식들은요. 우리 엄마가 나이 먹는 건 잘 모르고요. 엄마는 뭐든 다 잘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따님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아니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죠. 그렇죠? 특히 시어머니랑 비교해서 시어머니 편 들면 저 같아도 좀 섭섭할 것 같은데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보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죠. 기왕이면 세상에 딸들이 엄마한테 말 좀 이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쵸? 그럼 더 이쁠 텐데. 다들 비슷한 생각들이시죠? 오늘 사연 주신 김병수님에겐 효자 두유와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렛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6702님 김수철의 내일 청해 주셨어요. 아 좋아요. 김학래의 하늘이여 이어드릴 텐데 오세찬님 신청곡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5월 5일 어린이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은정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이번에 제 남편이 시집을 한 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아 와우. 작가라는 직업과 상관없이 저희 남편이 작년부터 갑자기 시를 써보겠다며 저를 엄청 귀찮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놔뒀는데요. 요즘 AI가 너무 답변을 잘하잖아요. 남편이 쓴 시를 입력했더니 AI가 글쎄 세상에 꼭 나와야 하는 시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서 그 달콤한 말에 저와 남편이 홀려서 결국 출간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오병기 작가의 만일 내 안에 별이 있다면 많이 많이 읽어주세요. 아, 네. 아, 오병기 작가님의 만일 내 안에 별이 있다면 시집. 네, 저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AI가 꼬드겼군요. 어쨌건 시집 출간 축하드려요. 아유, 보통 일이 아닌데 잘하셨어요. 안은정님 기회가 된다면 네 우리 러브레터의 그 외 느낌 한 스푼에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채소 유산균 선물로 드릴게요. 이사오님 둘다섯의 밤배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정혜경님 원플러스원의 예전에 정해 주셨고 최광식님 김광일의 길바람 아이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을까요?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주현미의 Love Letter, 장미화의 지금이 제일 좋을 때 1부 끝곡입니다.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하입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건강관리는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 고속도로는 큰 정체 구간 없이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합니다. 다만 아침부터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입니다. 한림요금소에서 앞시간 사고가 났고요. 하이패스차로 에서 여전히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고령 분기점 부근입니다. 약 3시간 전쯤 화물차 간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1, 2차로 모두 막고 처리하면서 지금 차량들 갓길로만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독립기념관 부근에서 앞시간 사고가 있었는데 아직 천안 분기점부터 2km 가량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유쾌, 상쾌, 또 상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5시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3: 날 따라 춤을 춰요.
4: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쌈.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사랑하기 때문에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강산에 라고요 함께 들었어요. 6204님 신청곡이었어요. 9509님께서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손목 삐끗해서 연차 내고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그래도 손가락은 괜찮아서 라디오 들으며 사연도 보내봐요. 편하게 누워서 러브레터 들으니 너무 좋네요. 그래요. 아니 손목 중요하죠. 근데 누워서 이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보내는 그 동작이 손목에 무리가 간다는 거 아시죠?

그냥 옆에 두고 듣기만 하세요. 9509님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아, 어디 참 조금이라도 정말 불편하면 일상에다 불편한데, 아, 그렇죠. 우리 모두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이날이라서 더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2부에서도요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그리운 추억의 노래들 함께합니다. 2부도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청취해 주시고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조명재 시인의 어른이 되면입니다. 어른이 되면 난 수염을 기르겠다. 멋진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점잖은 신사가 되겠다. 어른이 되면 가고 싶은 먼 데도 가보고 하고 싶은 많은 일도 해보고 참 어른이 되면 아이들과 잘 놀아주겠다. 함께 뛰며 웃으며 그러다가 다시 어린이가 되고 싶다. 난 어린 아이 이대로가 좋다.

늦게 만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백동우의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오늘 늦게 만 스푼에서는 조명재 시인의 어른이 되면 함께 했는데요. 우리도 아이였을 때 참 꿈이 많았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이 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시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큰 욕심 없이 많이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윤상철님, 조정희의 참새와 허수아비 신청곡 주셨고요. 임수정의 연인들의 이야기는 박선희님, 3772님 청해 주셨어요. 한동섭님께서는 노구지리의 찻잔 청해 주셨고 2402님,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들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5094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요즘 꽃도 만발하고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 사진 좀 찍어줘 하고 말했더니 에잉? 귀찮은 표정으로 찍어주긴 하는데요. 사진을 보면 무슨 완전 다리 짧고 머리 크게 3등신으로 잔뜩 찍어놨어요. 똥손도 이것보단 잘 찍겠어요. 아이고 참 어떡해요. 아니 근데 왜 저도 잠깐만 5094님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애들 아빠가 저도 제 사진은 안 찍어준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이런 아 그러네요. 남편분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아내분 그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아니 저는 정말 오 우리 네 내 짝은 제 사진을 생각해보니까 단 한 장도 안 찍어준 것 같은 그런 아 제가 기억 상실일까요? 어쨌건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아셨죠? 안 찍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공구사님 다른 분한테 찍어달라 그러세요. 기꺼이 찍어주고 싶은 분도 옆에 있을 겁니다. 뭐 자제분들 이런 친구 스틱꿀 선물로 드릴게요. 아, 좀 생각해볼 문제인데 이거. 네. 7649님께서는 현미님 저에겐 올봄이 너무 아름다워요. 와우. 무조건 연상만 만나왔던 저는 올봄 처음으로 연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 원래 다 그렇잖아요. 남자친구한테 기대고 싶고 듬직했으면 좋겠고. 아 근데 원래 다 그렇잖아요는 이거는 그 네. 예, 네. 점점점. 남자친구한테 기대고 싶고 듬직했으면 좋겠고. 아, 네. 어쨌건 7649님 취향인 거죠. 그런 생각에 연하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다 편견이더라고요. 3살 어린 남자친구는 참 듬직하고 애교도 많고 다정하고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올 봄은 참 따뜻하고 예쁜 것 같아요. 아이고 7649님 아이 좋아요. 저는 뭐 아, 뭐든 좋습니다. 좋은 분 만났군요. 아 사랑 꽃 피워서 올 봄에 꽃 피운 사랑 쭉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어 근데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이성을 저기 만나고 싶은 이성에 대한 그런 그 기준점 네, 다른데 7649님 그렇군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강기훈님 현철의 사랑의 이름표 신청해 주셨어요. 네, 김도현님께서는 김지웅의 바람 불어도 청해 주셨네요. 같이 들을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지금은 자유롭게 가고 싶은 나라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지만 예전만 해도 해외여행이란 건 쉽게 갈 수 없었죠. 일단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너무 비쌌고요. 여권을 발급하려고 해도 반공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원조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외여행이 전면적으로 자유화가 되었는데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1960년대엔 쉽게 갈 수 없는 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동경이 아주 컸고요. 그래서 이 시기엔 이국적인 리듬과 가사의 노래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외국에 대한 동경을 대리만족시켜 주었죠. 특히 이 시기에 외국의 이국적인 느낌의 대명사로 등장한 곳이 바로 하와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야자수 나무와 훌라춤을 추는 여인들의 모습, 또 열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푸른 하늘과 바다가 펼쳐진 하와이의 풍경은 누구나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고요. 그래서 1960년대와 70년대엔 하와이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이 발표됐어요. 블루벨즈의 하와이 폴카, 캐리 브룩의 하와이안 밤, 남상규 씨의 하와이 코리안 송, 패티 김 씨의 하와이 연정 같은 노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최양숙 씨가 노래한 춤추는 하와이라는 노래를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1966년 김동현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로 낭만적인 하와이의 모습을 노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와이에 꼭 한번 가보도록, 가보고 싶도록 만들었는데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1966년 최양숙 씨가 노래한 춤추는 하와이,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9499님께서 딸 산후 도우미 갑니다. 이런 날을 위해서 미리 신생아 교육도 받았어요. 오, 꾸물꾸물 손녀딸이 왜 이렇게 예쁜지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기쁩니다. 참. 9499님. 요즘은 신생아에 이렇게 케어하는 교육 그런 프로그램도 있군요. 갑자기 저도 아이들 낳았을 때 친정 엄마가 와서 도와줬던 목욕 시키는 법, 뭐 아기 안고 우유 먹이는 법 이런 거 엄마가 막 가르쳐 줬던 거 생각나. 그렇군요. 9499님. 아이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고요. 네.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네, 따님 출산 손녀딸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정혜숙님, 저녁록에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 신청곡 주셨네요.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서울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5월 5일 어린이날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녹색지대의 내가 지켜줄게 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오늘 하루를 가득 채우길 바라고요. 아이들을 따라 동심을 되살려보는 오늘 보내세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하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곳곳에 흐름 더딘 구간이 생겨나곤 있지만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쪽으로 이동량 늘고 있고요.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론 차량 터널 일대 3km가량 밀리는데요. 아무래도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 오늘 서울 쪽으로 정체가 집중되겠고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로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이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군자분기점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하면서 1,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고령분기점 부근입니다. 1, 2차로에 걸쳐 앞시간 사고 처리 작업 여전히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자, 둘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아, 게임만 하는 13살 아들이랑 싸우고 갈 곳 없는 엄마는 헬스장 왔어요. 예. 오늘 내 원픽은 아들보다 G-Park.

자, 어린이날 갈 수 있는 많은 선택지가 있죠. 놀이공원, 미술관, 백화점. 그중에 3대가 복을 쌓아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헬스장 아닙니까? 엄마는 조용히 땀 빼고 아들은 게임하고 모두가 윈윈하는 어린이날 축하드리면서 화요일 다 녹음인가?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Hey, catch my heart. 자, 예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귀여운 예나, catch catch.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아, 어떻게 우리 저 아이들 키우는 우리 저 부모님들은 지금 뭐 놀이동산이다. 예. 혹은 뭐 저, 아이들 좋아하는 곳이 뭐가 있을까요? 예. 놀이동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놀이동산. 지금 사람 미어 터지는데. 거기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예. 여의도 쪽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여의도 쪽은 뭐 이렇게 남녀 데이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역시 아이들은 아, 롯땡 월드, 그리고 저 밑에 저 에버 땡땡,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시겠죠. 예. 아무튼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간이니까 말이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아이들을 너무너무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쥐팍 멋있어요. 오늘도 생방 최고. 쥐팍은 방송계의 방종환이에요. 라고 안서유 님이 예, 너무 극찬해 주셨습니다. 예.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저도 화가 날 때, 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러나 오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어린이날 다 휴일인데 예, 열심히 또 도배하는 분, 예, 도배일 하시는데 더군데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402 하나님 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저 어제 새벽에 왔고요. 예, 그제 아, 방콕에 있었어요. 태국 방콕. 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더워가지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딱 왔는데 나도 겨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 예, 정말. 아, 너무 좋았는데 날씨는 정말, 어우, 미치겠더만요. 또 내려서 진짜 겨울인 줄 알았어요. 예. 아, 오늘 아주 날씨 좋으니까요. 예.

0: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모발 퀴즈합니다. 예, 귀티나는 남자 리틀 노주연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합니다. 예, 만 번째, 이만 번째, 삼만 번째로 딱딱 끊어서 예, 접이식 조격기도 선물로 드릴 거예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광고 후에 태진 김태진 씨와 돌아옵니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뭔가.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풀고 모르는 건 얻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태진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 퀴즈쇼. 자, 퀴즈계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0: 예, 우리 아이가 지금 저 어린이죠. 4학년?
1: 중학생.
0: 아,
1: 아이고, 중학생인데.
0: 다행이다, 야. 아이고.
1: 저희 집에서는 기준이 예. 애가 아 이제 내가 무슨 애야? 이제 내가 무슨 어린이야? 라는 말 나오기 전까지는 네. 어린이날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0: 챙겨줘요.
1: 예예. 아니 그나저나
0: 예예. 예.
1: 박명수 형님 참 감사합니다.
0: 네, 뭘
1: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0: 뭐예요?
1: 그 브랜드 대상 수상하셨잖아요.
0: 레디오 부분.
1: 근데 거기 이제 예. 그 이제 레드카펫이었나? 수상 소감.
0: 네네. 네.
1: 고생하는 게스트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0: 예, 예.
1: 와 어떻게 그런. 참 멋지십니다.
0: 아니 실제로
1: 네, 감동적이었어요.
0: 실제로 태진 씨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1: 네.
0: 그날 그 코너가 빛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은 저는 저 혼자 이렇게 저 좋은 상을 못 받았죠.
1: 야, 저 다른 프로그램 오래 해도
0: 예.
1: 아무도 그 저희 출연진들에게 영광을 예. 돌린 적이 없었는데
0: 아유, 무슨
1: 와, 역시 예. 역시 박명수 형님은
0: 예, 예.
1: 대상 자격이 충분하다.
0: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충분한 것 같았어요. 예. 갔는데 진짜 충분한 것 같았어요.
1: 정말요?
0: 네, 네, 네. 네,
1: 앞으로도 충분하시길.
0: 예, 예.
1: 네.
0: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저 함께 하는 동안은 예, 아주 좀 재밌게 한번 해보죠.
1: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0: 자, 모발 네. 퀴즈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1: 자, 휴일이지만 곡간문 활짝 열고 선물 퍼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퀴즈 골라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바람잡이 청취자 퀴즈, 음악 듣기 평가, 3단계 고스톱 퀴즈 깔끔하게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고스톱 퀴즈는 문자로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명인으로 저희를 낚아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만난 배우 이성민입니다. 제 번호 모르세요? 왜 전화 안 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설마 하는 마음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라운드부터 바로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1: 네.
0: 지금 저 차 안에서 이동 중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텐데 우리 아이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1: 좋습니다.
0: 정답 맞추시고 선물도 받아가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첫 번째 라운드 모발 바람잡이 퀴즈. 지난주 11시 내 고향 코너에서 박명수 씨는 영 AT 열정과 젊음의 아이콘 배우 김영옥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했죠. 너튜브 영끌 할머니 더 많은 사랑 받기를 바라면서 문제 준비했습니다. 김영옥 선생님은 가장 아끼는 후배 중 한 명으로 박명수 씨도 극찬한 주헌 씨를 꼽으셨죠. 얼마 전 주헌 씨가 속한 이 그룹의 콘서트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공개돼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문제입니다. 주헌 씨는 어떤 그룹의 메인 래퍼일까요? 1번
0: KTX,
1: 2번
0: GTX,
1: 3번
0: 몬스타엑스,
1: 4번
0: 엑스라지로 두 장 주세요. 예예 예, 팬티 예예예 예, 예, 그거 예 묶음으로 예.
1: 1번 KTX, 2번 GTX, 3번 몬스타 X, 4번
0: X라 두 개 주세요. 묶음 있는 거 그걸로 예 예.
1: 자, 어떤 X일까요?
0: 자,
1: 문자 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0분 추첨해서 오늘 비싼 거 오는데요. 한우 양곱창 모듬 10분께 보내 드립니다.
0: 맛있겠다. 예.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 정답 기다릴게요. 화사의 노래입니다. So cute.

0: 자, 모발 퀴즈 정답 알려주시죠.
1: 네, 김영욱 선생님과 박명수 씨가 아끼는 주헌 씨는 몬스타엑스의 메인 래퍼죠. 몬스타엑스 3번이 정답이고요. 선물 한우 양곱창 모두 받으실 분들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두겠습니다.
0: 그래요. 예, 우리 주헌 군은 진짜 선배들한테 참 잘해요. 예, 우리 네.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손자처럼 이뻐하시고 저는 진짜 동생처럼 아들처럼 예뻐합니다.
1: 저는
0: 예, 예.
1: 그 뵌 적은 없는데 예. 저희 고등학교 후배래요.
0: 우리 주헌이?
1: 네네네. 예, 예. 그래서 더 아끼게 되더라고요.
0: 아주 싹싹하게 잘하기 네, 때문에 네. 모든 선배들 다 이뻐합니다.
1: 네.
0: 우리 주원군 계속 발전하길 바라면서
1: 네.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볼까요?
1: 좋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음악 듣기 평가 시간이고요. 지금부터 어떤 가요의 일부분을 3단계로 짧게 잘라서 들려드릴 거예요. 노래가 무엇인지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출제자 김세스라 PD의 힌트부터 공개합니다. 폴, 바비, 샘.
0: 너 폴? 너 어떤 건지 알겠는데.
1: 바비, 샘.
0: 폴킴이죠, 폴킴.
1: 바비킴 아니에요?
0: 폴킴, 바비킴, 샘킴.
1: 오!
0: 킴.
1: 자, 어떤 곡일지.
0: 너 괜히 얘기했나?
1: 여러분들이 전화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1단계에서 맞추면 선물 3개고요. 전화번호 02761-1812, 02761-1813 이렇게 3개의 번호입니다.
0: 가만있어 봐. 폴킴, 바비킴, 샘킴 이게 어떤 노래가 나올까?
1: 킴. 킴이 일단 힌트란 얘기인가? 아니면
0: 아니 뭐지? 폴킴, 바비킴.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
1: 아니면 이런 교포, 유학파 가수? 모르겠습니다.
0: 근데 자 잠깐만 지금 이 힌트만 듣고도 네. 음악 힌트가 안 나갔거든요.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 진짜로?
0: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 맞추면 대박입니다.
0: 한번 전화 맞추면 선물 5개예요.
1: 우와.
0: 진짜 리얼로.
1: 우와.
0: 자 전화 한번 1812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박명수예요. 자, 혹시 이거 정답 아시겠어요?
2: 그냥 찍으려고요.
0: 예, 찍으면 선물 5개 맞으면, 예, 정답은요?
2: 동방신기 풍선.
0: 왜
1: 폴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폴킴, 바비킴.
2: 아, 그냥 어린이가
0: 아, 그래, 어린이. 아, 한번 풍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2: 지나간 나는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0: 네, 풍선을 타고. 날아가세요.
1: 아, 날아갔어요. 날아가세요. 기회가 날아갔어요.
0: 예, 또 와요, 전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보세요? 1813님,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예. 지금 전화 주셨거든요.
1: 네.
2: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0: 바비킴하고 샘킴은 뭐가 돼요, 그러면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럼 바비킴하고 샘킴 왜 냈어요, 저희가? 그건 모르시겠어요?
3: 네.
0: 한번 불러보세요. 커피 한잔, 시작.
3: 커피 한잔 할래요?
0: 싫어요. 싫어요.
1: 아닙니다.
0: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음악 힌트 갈게요.
1: 네 예, 들어보세요.
0: 이것만 듣고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듣고 맞추신 선물 3개, 두 번째 2개, 세 번째 1개입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1: 오 센데요.
0: 아오 아오
1: 귀를 그냥 때리는데.
0: 자, 1812 봤습니다. 자 정답 말씀하세요.
4: 헌트릭스의 골든.
1: 헌트릭스의 골든.
0: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정답이라고?
4: 모르겠어요. 아, 새김. 새김.
1: 아.
4: 한자로 새김. 네.
1: 금.
0: 네,
4: 금.
0: 아, 금.
1: 그래서 골든.
0: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르겠어요 하면서 지금?
4: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그럼 골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4: 고노미 거든.
1: 그놈이 그놈이 거든.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4: 그놈이 거든. 그놈이 거든.
0: 어 그래.

0: 거예요. 정답입니다. 예. 아 이런
1: 아니
0: 갑자기
1: 한 번에
0: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응. 금 하더니
1: 본인도 스스로
0: 와 대박 예 그럼 자 잠깐만 들고 계세요.
1: 예.
0: 자, 두 번째 힌트 들어볼게요.
2: 아 그쵸 하에 시작할 때
0: 예 예. 자, 세 번째 힌트요. 축하합니다. 예.
3: 고맙습니다.
0: 그러네요. 예. 세계 김정미정 씨가 보내주셨는데, 그럼 맞아요. 전화를 하셔야죠. 문자를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하셔야죠. 자기소개 한번 하실래요?
3: 네. 김포에 사는 주원이 은진이 아빠입니다.
0: 주원이 은진은 몇 살이에요?
3: 네. 15살, 11살입니다.
0: 그럼 어린이 가면 되는데, 어디 오는 거 안 하세요?
3: 아, 오늘 저희 딸 안경 새로 맞춰주러 갑니다.
0: 아, 어린이날에?
3: 네.
0: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경도 안 맞췄죠. 1년 만에 맞춰주니까.
1: 어린이날에 맞춰서.
0: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3: 네.
0: 그럼 어버이날에는 아버지 맞춰드리려고요? 예, 어버이날에는.
3: 네. 어버이날에는 다른 거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0: 그럼 네. 오늘은 그럼 아이들 안경 맞춰주고 또 어디 뭐 저녁 식사 준비한 게 있으세요? 뭐 어떻게 노세요?
3: 지난주 5월 1일 날 뷔페 가서 밥 먹었습니다.
0: 아, 예, 그러더니 오늘은 굶고요.
3: 네.
0: 예, 오늘 쫄쫄 굶고, 예. 아빠 배고파, 뭐, 그때 먹었잖아. 이렇게. 자, 좋습니다. 좀 독특한 집안이네요. 그죠? 어린이날은 쌩쌩 굶고, 지난주 일요일 날 뷔페 가시고, 그동안 어둡게 지내다가 오늘 또 안경 맞춰주시고.
1: 야, 5일치 먹어라.
0: 자, 알겠습니다. 뭐, 집안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1: 네.
0: 예, 뭐, 그건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죠.
1: 예.
0: 자, 1번부터 76번.
1: 세 개
0: 고르세요. 예.
1: 야.
3: 네, 1번.
1: 1번.
0: 1번, 타르트 세트.
1: 아, 좋다.
0: 타르트 맛있죠. 2번.
3: 10번.
0: 10번이요? 10번 네. 피자 쿠폰.
1: 어, 좋다. 아이들 좋아하는
0: 마지막
1: 거.
0: 하나 더.
3: 네. 24번.
0: 24번 갑니다. 링클 앰플 패드.
1: 아, 좋다.
0: 예.
1: 아내분께.
0: 우리 막내가 11살이면 이름이 뭐예요?
3: 아, 은진이에요. 강은진.
0: 은진이?
1: 은진이.
0: 네. 은진이 또 어린이날이, 어린이. 은진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골라보세요.
1: 서비스.
0: 예.
3: 네, 48번이요.
1: 48번?
0: 아,
1: 뭐죠?
0: 콜라겐이요.
1: 아, 은진이에게.
0: 예, 예.
1: 아, 좋죠.
0: 은진이한테 콜라.
1: 은진이 나이에 콜라겐 충분한데.
0: 그러면 어린이날이니까 예. 콜라겐 하실래요? 도넛 세트 하실래요?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3: 네, 도넛 세트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도넛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다. 축하드리고, 우리 은진이, 네. 은진이한테도, 예, 좀, 그동안 얼마나 어둡게 지냈겠어요. 안경을 또, 어린이날, 뭐, 보통 무슨 날에 맞춰주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은진이한테 네. 오늘 축하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2: 전화 끊지 마세요.
0: 아유, 너무 재밌네요. 네. 예. 선물 다 보내드릴게요. 끊지 말고 주소 알려주시고요. 예. 말 나온 김에, 삼김이죠, 삼김. 예, 예. 헌트릭스의 골든 듣고 올게요.

0: 야, 진짜
1: 명곡이죠.
0: 예, 예, 명곡이고 공들여서 했는데 금방 맞췄다고.
1: 한 번에.
0: 예,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1: 힌트도
0: 예,
1: 그렇고 예, 한 번에.
0: 공들여서 막 준비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네, 네. 안 되는데 그냥 네. 에이 뭐야 대충 했는데 이게 갑자기
1: 터지고.
0: 주식도 그런 거거든요.
1: 맞아요.
0: 주식도 막 공들여가지고 공부해서 했는데 툭 떨어 예. 2% 오르고 이거 그냥 아유, 재미삼아 했는데 갑자기 10% 오르고 그런 거예요. 예.
1: 맞아요.
0: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아, 뭐 끝났네요. 예. 자 3358님 거 재밌었네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2부에서 소개할게요.
1: 네.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공간 코디는 코디너
1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1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4: 정답. 핑크 노노노
0: 바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4: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15: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15: 10번
0: 피자 쿠폰 방금요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4: 17번
15: 7번
0: 홍삼 세트
15: 홍삼
14: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4: 아 죄송합니다 64번
1: 64 오. 뭐야?
0: 압박 스타킹 오! 70가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무도 멤버 중에서 어린이날 제일 잘 놀아줄 것 같은 멤버를 뽑았는데 쥐팍이 2등 했다고 털털거리면서도 다 해줄 거라고 했고요 의외로 정준하가 1등이라고 예. 정준하 씨는 진짜 아이한테 잘해요
1: 아,
0: 예,
1: 진짜요?
0: 자기 아이

0: 아이한테만 되게 잘해요.
1: 그럴 예, 리가요.
0: 예. 농담이고 사람이 착하니까.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애청자분 모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될 텐데.
1: 네, 일단 2부 고스톱 퀴즈 순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OX 퀴즈, 객관식 퀴즈, 주관식 퀴즈 1단계부터 3단계입니다. 치킨 상품권, 문화 상품권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각각 걸려 있고요.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직접 계속 고 할지 여기서 스톱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고 외치고 나서 틀리면 앞 단계에서 받은 선물 모두 날아가고 오토 굿바이, 인사도 못하고 전화 끊는다는 점 미리 알려드릴게요.
0: 자, 첫 번째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또 KBS와 함께하게 됐죠.
1: 맞아요. KBS가 예, 중계를 하게 됐죠.
0: KBS가 역시 공영방송으로서 네. 예, 국민들에게 볼거리의 어떤 그 폭을 넓게 해주어서 네. 한편으로 감사하네요.
1: 그렇죠.
0: 아, 진짜 KBS 감사해요.
1: 예. 그렇죠. 예. 그리고 KBS의 어떤 안정된 중계진 예, 예. 믿음이 가잖아요.
0: 이영표 우리 또 해설위원이 또 함께 하시겠죠?
1: 문자 왔어요.
0: 예, 예.
1: 축구 해설위원 이영표입니다. 아.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KBS와 함께 응원하며 8강으로
0: 아,
1: 출발.
0: 진짜 올해는 금방 지날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 조금만 좋은 성적 내면 흥분해가지고 여름. 예, 추석까지 간단 말이에요.
1: 가을.
0: 예,
1: 예. 이제 곧 또 겨울.
0: 예, 곧 또 크리스마스네요. 네. 거리마다 오고 가는 실버벨. 예, 예. 자, 이영표 위원님인데 여보세요? 이영표 위원님?
2: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표입니다. 월드컵은 KBS와 함께 월드컵 8강 가자!
0: 이영포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영포입니다. 이영포가 아니고요. 이영표 씨가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월드컵 해설위원 이영표입니다. 월드컵 예. 8강 가자!
0: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좀 얇아지시네요. 예,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온 국민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죠.
1: 네, 네, 네.
0: 뭐, 이렇게 뭐, 팀내 어떤 사정이 있어도, 똘똘 뭉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8강 가능합니까?
1: 예측을 잘 하시잖아요.
2: 8강은 네, 갈 것 같습니다.
1: 아, 이거 어떤 이유에서요?
2: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지금 조직력을 만들고 있고, 뭐, 아름아름 이렇게, 다 전술을 다 익히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는 한
1: 아름아름
0: 저 전문가가 아름아름이란 말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아름아름이 말로 하자면 건너들어서 아니에요. 건너들어서 귀동냥으로 들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해설위원이 아름아름이 뭡니까?
2: 제가 예. 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4백, 3백 있는데 어떤 거가 이번에 네네네. 좀 우리가 좀.
2: 저 개인적으로는 4백이 나은 것 같은데 뭐 홍명보 감독님이 3백을 원하시니까 뭐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0: 예, 왜, 예. 왜 4백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2: 수비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니까요.
0: 예?
1: 근데 3백은 또 예. 수비가
0: 한 명이라도 더 있으니까요. 이거는 전문가. 예, 예. 아름아름하고 왜 4백을 쓰세요? 그러면 수비가 한 명이라도 돼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러면 5백으로 가야죠. 그죠? 자, 알겠습니다.
2: 네.
0: 뭐,
2: 네.
0: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예.
1: 네.
2: 8강 화이팅.
0: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1단계. 네, 네. 1단계 치킨 상품권 드리고요. 2단계는 문화상품 10만 원권, 3단계는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입니다. 네.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중간에 떨어지면 모든 선물이 날아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1: 자, 다음 주 화요일 5월 12일 프랑스 칸 영화제가 개막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후로 4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해서 우리들의 기대가 큽니다.
0: 아.
1: 좋은 소식 기대해보면서 문제 준비했습니다.
0: 개인적으로 나홍진 감독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예, 그때 그 곡성 재밌었잖아요.
1: 아, 재밌죠.
0: 아 진짜 예. 기가 막히게 이번에 오랜만에 나오시는 거죠? 호프.
1: 맞습니다.
0: 예, 우리 호프가 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호프 한잔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 문제입니다. 최고의 작품에 수여되는 황금 종려상 트로피는 사자 모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2: X.
0: 정답. 그렇습니다. 사자 모양이 아닐 거예요.
1: 사자는 베니스 영화제고요. 예. 칸은 그 황금 종려상 트로피가 종려나무 잎 모양입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사자는 베니스예요. 그러니까 사배를 외우시면 사배. 됩니다. 사배.
1: 네.
0: 예, 그리고 칸은 칸종. 종칸, 종칸으로 예, 종칸으로 외우시면
1: 종려나무
0: 예, 종칸으로 외우시면 돼요.
1: 네,
0: 자 치킨 상품 확보가 됐고요. 2단계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8강을 가듯이 2단계 도전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대한민국 8강 진출을 원하면서 출발합니다.
1: 자, 5월 5일 올해 어린이날 오늘은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이 길다는 하지예요. 바로 문제입니다. 하지와 관련된 속담 중에 하진날은 이것 캐먹는 날이고 저것 환갑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진 날은 이것 캐먹는 날이고 저것 환갑이다. 하지가 지나면 이 두 가지가 시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얼른 수확을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농작물 차례대로 맞춰주세요. 1번 감자 보리, 2번 무, 밀, 3번 도라지 옥수수.
0: 3초의 시간입니다. 3.
2: 3번
1: 도라지 옥수수. 틀렸습니다.
0: 아깝네요. 이게
1: 네.
0: 이게 왜 3번이 아니냐면 옥수수는 네. 보통 가을에 나오지 않나요?
1: 그렇죠. 가을?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초여름, 초여름.
1: 네.
0: 초여름이란 말이에요.
1: 지금 수확을 해야 하는 것은
0: 아니죠.
1: 감자와 보리입니다.
0: 그렇습니다. 감자 예. 지금 수확 안 하면 막 싹트고 난리 나요. 그죠?
1: 그렇습니다.
0: 예, 예. 감자와 보리였습니다. 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정확히 3초를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안타깝게 네. 됐고요.
1: 자, 청취자 퀴즈를 드릴까요?
0: 그럴까요? 애청자께도 네. 문제 하나 내드릴까요?
1: 10분 추첨해서 예. 떡볶이랑 어묵탕을 세트로 같이 보내드릴게요.
0: 예, 예, 예. 자, 만 번째 분 곧 나옵니다 지금. 예.
1: 네, 자 문제 드립니다. 혹시 박명수 씨 어린이날 선물 몇 살까지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0: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받은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한번 뭐라고 하면 오늘 하려고요. 어버이날 술 먹고 한번 얘기하려고요. 뭐 해줬냐고.
1: 진정하시고요.
0: 어버이날 술 먹고 뭐라고 얘기 한번 하려고.
1: 최근
0: 양주 먹고.
1: 설문조사에 따르면
0: 예.
1: 우리 국민들은
0: 예.
1: 어린이날 선물로 평균 9만 5천 원을 쓴다고 해요.
0: 오.
1: 그리고 우리 국민의 60%가 내 아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만 어린이날 선물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보는 어린이의 기준, 그러니까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나이 몇 살이라고 답했을까요? 1번 6살, 2번 13살, 3번 39살, 4번
0: 76살.
1: 76살 어린이에요?
0: 네, 어린이죠. 네. 부모는 아무리 그렇죠. 나이가 많아도 새끼예요.
1: 그렇죠.
0: 새끼.
1: 그렇죠.
0: 예, 예.
1: 그래서 6살이냐 13살이냐 39살이냐 76살이냐 예, 골라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말씀드렸듯 10분 추첨 떡볶이 어묵탕 세트입니다.
0: 제가 작년에 이 노래를 거의 다 땄거든요.
1: 네.
0: 한번 보여드리려고.
1: 네.
0: 근데 갑자기 전국이 안 좋아가지고 정세가 안 좋아가지고
1: 예, 뭐 발표를 못하셨어요?
0: 못했어요 이거를.
1: 아이고.
0: 그래서 이 친구를 정국이를 만나면
1: 예.
0: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1: 아 작년에 그 춤 예, 예. 연습 엄청 하셨던.
0: 진짜 열심히 했는데 Standing Next to You.

0: 노래 좋다 아주 아 이거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1: 박명수 씨가 이 노래 안무를 다 예, 외우는데 예, 예. 세상에
0: 아쉽네요.
1: 만나야 되는데 빨리.
0: 자, 저희 잠깐 네. 좀 그 좀 실수한 게 있어요.
1: 아, 네 예. 맞아요. 좀 전에 그 우리 2단계 도전 문제 하진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하지가 아니라 이파예요.
0: 이파. 그러니까
1: 하진은 다음 달이고 하진은, 오늘은 이파예요.
0: 예, 하진은 이제 여름이 끝나는 게 하지 네네. 아니에요, 그죠? 예.
1: 이거는 정말 제 잘못입니다.
0: 아니요, 아니요.
1: 아니 저, 대본을 보고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읽기만 했던 앵무새 같던 제 잘못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0: 여러분께 예, 좀 문자가 많이 오네요. 예, 네.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1: 정정합니다.
0: 메인 작가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좀 쉬게 할 필요도 아, 있지 않을까.
1: 잠을 못 주무셨나요? 아니, 예. 그런 건 아니죠.
0: 조금 좀 어, 예. 뭔가 좀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 모시고
1: 아, 그 전에 청취자 퀴즈 예. 정답 발표할게요. 그 우리 국민의 60%가 몇 살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하겠다. 부모님이 대답을 살이에요? 했는지 13살이래요.
0: 13살.
1: 초등학교 6학년 나이죠.
0: 맞습니다.
1: 떡볶이
0: 맞습니다.
1: 어묵탕 세트 받으실 분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게시판 확인해 보세요.
0: 자, 그리고 만 번째 당첨자 나왔거든요. 그냥 만 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이에요. 천리아님, 천리아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접이식 조교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작가의 실수는 네. 예, 가만 두지 않겠습니다. 예. 권용을 베풀지 않겠습니다. 예.
1: DJ의 실수는요?
0: DJ의 실수는 그럴 수 있지.
1: 아, 그럴 수 있지.
0: 예, 예. 자, 관용을 베풀지 않고요. 네. 페널티를 꼭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두 번째 연결될 분 모셔볼게요.
0: 예.
1: 안녕하세요. 가수 장윤정입니다. 지금 부산인데 전화 좀 해주세요.
0: 아, 장윤정 님 바쁘죠. 뭐, 오늘 아, 같은
1: 오늘
0: 날도?
1: 엄청 바쁘실 텐데.
0: 오늘하고 이번 달이 거의 대목일걸요.
1: 그렇죠.
0: 가정의 달 또 어르신도 얼마나 많이 부르고 네. 또 이렇게 불러주시겠어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장윤정 씨?
1: 진짜 장윤정 씨 같죠?
2: 네, 장윤정입니다.
0: 아, 아니, 그럼 어디 가세요?
2: 오빠, 저 대구 가요.
1: 근데 장윤정 씨 말투가 원래 이랬나요?
2: 장윤정 씨. 오빠, 대구 행사 뛰러 가는데.
0: 그래요? 지금 장윤정 씨가.
2: 감기 걸려가지고.
0: 아, 감기 걸려서 사투리 쓰시는 거예요? 아, 예, 감기 예. 걸렸는데 사투리 쓰시는. 그럼 노래 한 번, 장윤정의 뭐 노래 한 번, 혹시 모르니까 한번 불러줄 수 있을까요?
2: 예.
0: 예.
2: 사랑하면. 저, 아, 다른 할게.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태 마음은 갈 때랍니다.
0: 저기요.
2: 안 돼요. 네.
0: 장윤정 아니잖아요.
2: 맞아요.
0: 아니잖아요.
2: 부산 장윤정. 오빠 내 봤잖아 우리.
0: 내가 오셔 어디서 봐요?
2: 그 음악 프로에서 봤잖아. 팀 사연 했잖아 같이.
0: 아, 예전에 미스트롯에서
2: 그게 네, 감기 걸려가지고 부산 와갖고 부산 사투리로 지금 연습한다고.
0: 그래요.
1: 박명수 씨보다 누나 아니죠?
2: 외남 동생인데.
0: 알겠습니다. 예, 좀 그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1: 예.
0: 감기 걸려서 사투리 쓰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예, 알겠어요. 일단 지금 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2: 부산이야.
0: 부산 날씨 어때요?
2: 아, 너무 더워요 지금.
1: 더구나.
0: 아. 부산에는 어떤 일 그럼 좀 어디에 해운대 쪽에 계신 거예요?
2: 아니요, 저는 다대포.
1: 다대포.
2: 예.
0: 다대포. 다대포에 뭐가 좋아요, 다대포는?
2: 그 다대포 바닷가 좋고요.
0: 네.
2: 뭐 먹거리 많고요.
0: 먹거리
2: 싱싱하고.
0: 아, 그래요. 아, 날씨가 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도 좋으시겠다.
1: 그래요.
0: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윤정 양이라고 부산 장윤정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1: 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문제풉니다. 1단계는 치킨 네. 상품권입니다.
1: 자, 네. OX 퀴즈예요. 5월 5일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 한 분, 토지의 박경리 작가가 세상을 떠난 아이고, 날입니다.
0: 예, 예.
1: 관련 문제입니다. 토지의 주인공 최참판댁 서희 아씨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하는 사람의 이름은 준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의 시간입니다. 3, 2,
2: X.
1: X. 아. 정답.
0: 아, 찍은 거 찍었죠?
2: 아니요.
1: 그러면
0: 누구예요? 그러면
1: 준상이 아니면 뭐예요?
2: 찍었습니다.

0: 저기요. 저기요. 장윤정 씨.
1: 네.
0: 장윤정 씨.
2: 집중, 집중.
0: 네. 좀 집중하세요.
2: 네, 네.
0: 예, 안 봐줘요, 이제.
2: 이거 네. 토지에서.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엔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유기소 부근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지만 사고 여파로 옥산분기점부터 4km 정도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동쪽 구리 방향으로 강일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1,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서행하고요. 군자분기점 부근에선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처리 작업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일대로 많이 혼잡한데 군자요금소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고령분기점 부근입니다. 약 3시간 전쯤 발생한 사고 처리 작업 여전히 이어지고요. 특히 이 구간 작업자의 수신호에 따라 통과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감속 운행 부탁드립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근데 가끔은 그 거울이 너무 적나라해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유전적으로 좋은 건 쏙쏙 피해가고요. 이건 아닌데 싶은 점만 골라 닮을 때 있잖아요. 키가 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수학머리는 좀 안 닮았어야 하는데, 팔다리가 길쭉길쭉해야 좋은데 왜 하필 날 닮았니? 뭐 이렇게요. 본인이 겪은 어려움을 내 아이가 똑같이 겪게 될까봐 걱정도 되고 미안한 거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 덕에 아이의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돼줄 수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과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리고 완벽한 유전자를 주진 못했지만 대신 줄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무한 지지, 무제한 편들기, 내 새끼 한정 과대평가기.

0: Que tu cuerpo es para dar la alegría y cosas buenas.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1: ¡Ay! 오늘 5월 5일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시작하는 곡은요. 스페인의 두 아저씨예요. 로스텔리오가 노래하는 마카레나였습니다. 마카레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얘기인데요. 남자친구가 입대한 사이에 남자친구의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아주 발칙한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정영현 씨군요. 5살 딸아이가 엄청 활발하고 잘 다쳐요. 저는 늘 조심하라고 잔소리하기 바쁘고요. 그런데 제가 운동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조금 엉기적 다니니까 그런 저를 보고 딸이 바로 되갚아주네요. 내가 엄마 그럴 줄 알았어. 야, 엄마, 너는 장난치다가 다친 거고 엄마는 운동하다 다친 거야. 서럽게 이러기냐? 그저 웃지요. 아이가 엄마 말 따라하는 거잖아요. 귀여운 아이네요. 5892님, 곧 초딩 아이 참관 수업이 있는데요. 아이 왈, 엄마 최고로 젊게 하고 와 이러네요. 제가 아이를 늦게 낳았거든요. 그래, 최고로 이쁘게 하고 갈게. 딱 기다려. 아이들이 아주 속이 꽉 찼어요.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곤한 어린이날인가요? 집에 어린이가 없는데 덕분에 쉬는 분들은 세상 모든 어린이들한테 감사의 하트 한 번씩 날려주시고요. 순수하고 예쁜 어린이의 마음으로 오늘도 걱정 없이 푹 쉬시기 바랍니다. DJ 천이는 오늘도 어린이 맞춤 귀여움 장착하고 좋은 노래와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모두 보내주세요. 그리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아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웃음 버튼, 감동 버튼, 우리 어린이들 얘기 좋습니다. 오늘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광고 잠깐 듣고 갑니다.
2: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3: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2: 예산도 맞춰서?
3: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2: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5월 5일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 두 곡 이어들었네요. 신청곡이었습니다. 6741님이 청하신 이탈리아의 프로젝트죠. 발티모라의 타잔보이였어요. 이거 가사를 몰라도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데가 많죠. 오오오오 뭐 이거요. 이 코러스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정글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타잔처럼 이 답답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현주 씨가 청하신 웨스트 라이프 버전의 업타운 걸이었어요. 이게 빌리 조엘이 원곡이죠. 다운타운 남자가 부유하고 도도한 그녀 업타운 걸한테 구애하는 내용이에요. 그녀는 이제 부잣집 남자들이 주는 선물에 질리고 있어요. 그녀는 상남자 다운타운 남자를 찾고 있어. 그게 바로 나야 라는 네, 자신감 뿜뿜하는 노래인데 과연 이게 성공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래 두 곡도 이어드리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리타 쿨리지의 노래 Fool That I Am이라는 노래예요. 신뢰가 깨진 두 연인이 있어요.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떠나려는 연인을 보며 내가 참 어리석었어요 하고 자책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4734님의 신청곡 캐나다의 팝의

여왕이죠.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입니다. 원곡은 제니퍼 러쉬죠.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리타 쿨리지의 Fool That I Am, 셀린 디온 The Power of Love.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오늘은요,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 덕분에 웃은 사연들 소개합니다. 이혜진 씨, 어제 저녁에 제육볶음을 했어요. 식탁에 푸짐하게 차려놨더니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와서 하는 말, 우와 엄마 만수성찬이다. 뭐라고? 만수무강과 진수성찬의 합성어인가요? 진수성찬 먹고 만수무강 하는 얘기인가요? 아들 책 좀 읽자. 응? 어이없어서 웃어요. 아니에요,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예요. 9110님, 결혼한 언니 집에 갔거든요. 조카랑 방에서 놀아주고 있는데 언니가 밥 다 됐다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자, 밥 먹어야지 했더니 조카가 꼼짝도 안 하면서 그럽니다. 그거 믿어? 아직 주걱으로 밥도 안 퍼쓸걸? 와, 천재다. 난 30년째 속고 있는데 그저 웃어요. 얘도 내공백단 도인의 경지네요. 8552님,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가 숙제를 받아왔나 봐요. 학교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숙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었는지 너무 궁금하다 하면서 아내가 운을 띄워줬는데요. 듣고 나서 배꼽 잡았어요. 세 글자가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학교가 92초등학교인데요. 92초는 최고, 의자는 선물로.

초는 전기가 없을 때 썼다. 이게 뭐냐고요. 창의력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웃습니다. 아 왜요? 만수성찬 아이처럼 창의력 뿜뿜인데. 9867님 이번에 7살 딸하고 둘이 놀러 가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시할머니가 계셨던 요양원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7살 딸이 엄마 저기 왕할머니가 계시던 곳이네 하길래 어 너 기억하는구나. 아빠가 할머니 좋아했는데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볼래? 했더니 딸이 그럽니다. 아니야 그러면 아빠 슬플 거야. 7살인데 아빠 마음도 다 헤아리고 우리 딸 다 컸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뭉클했습니다. 와 마음이 정말 세상 제일 비싼 보석보다 더 반짝반짝하는 아이입니다.

진짜 이 노래 100만 년 만에 들었네요. 아우 너무 귀엽네요.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어린이 가수예요. 4살 때 이 노래를 불렀죠. 빈센차 파스토렐리가 노래한 볼레로 운가토 네로.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를 원했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검은 고양이 네로라는 제목으로 번안돼서 불렸죠. 아유 이쁜 노래였습니다. 오늘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주세요. 뭐 대단한 일 아니어도 돼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되고요. 자, 5월 5일 어린이날 함께하는 인백션의 백뮤직 1부입니다. 노래 세 곡 이어듣고 갑니다. 김문희 씨가 그레이스 존스의 I've Seen That Face Before 청하셨죠. 그레이스 존스는 그 007 영화에도 나왔던 자메이카 출신의 모델이고 가수고 배우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탱고 거장이죠. 아스트루 피아졸라의 명곡 리베르 탱고를 레게 뉴웨이브 스타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컨트리 음악의 전설이고 기타리스트죠. 글렌 캠벨이 노래하는 선플라워. 사랑하는 연인을 해바라기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빛과 기쁨을 주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기타리스트이고 싱어송라이터 바브 웰치의 노래 에보니 아이스 준비합니다.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쇼리 실라!

0: 지금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오늘 어디서 뭘 하시든 인백션의 백뮤직이 편안한 휴식이고 쉼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2부도요 즐겨주시고요. 오늘 1부 끝곡은 6591님이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 쪽잠을 잤는데 푹 잤네요. 백뮤직과 함께 기지개 켜면서 오후 일과를 시작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면서 퀸의 라디오 가가를 청하셨죠. 퀸의 드러머이자 싱어송라이터 로저 테일러의 아들이 어릴 적에 라디오에서 나쁜 노래가 나오면 라디오 가가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정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과 뮤직비디오의 등장으로 그 쇠퇴하는 라디오 황금시대에 대한 그림과 향수를 노래하고 있네요. 퀸의 라디오 가가 들으면서 1부 마칩니다. I'll be 금방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오후 시간에 접어들었지만 대체로 수월하게 지납니다. 다만 돌발 상황에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대저분기점에서 초정 쪽으로 차간격 좁혀 지나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춘주분기점 일대로 3km 정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순산터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갓길에서 처리작업 이어지고요. 이후 쭉 수월하다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방향 해미부근과 줄포부근 갓길에선 각각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부곡부근에도 고장난 화물차 조심하셔야겠는데요. 3차로 통행 어렵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론 3차로에 추돌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소정이었습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우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어린이날 함께하는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게리 마샬 감독이고 배트 미들러 바바라 허쉬가 주연했던 1988년도 영화죠. 두 여인 비치스를 위해 부른 곡입니다. 배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라는 노래예요. 당신이 내 영웅이란 걸 알고 있었나요? 난 당신처럼 되고 싶었어요. 나는 독수리보다 높이 날 수 있어요. 당신이 내 날개 밑에 부는 바람이 되어줬으니까요. 라는 노래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른이고 어린이고 과부하 걸리는 날이죠. 어른들이 그러니까 1년치 미안함, 그동안 뭐 찔렸던 거 하루에 다 털어버리려고 애정공세를 퍼붓잖아요. 덕분에 어린이들은 가장 행복한 날이면서도 가장 피곤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른이고 어린이고 체력이 방전돼야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죠. 뭐 놀이터, 공원, 쇼핑몰, 놀이공원, 또 축제 현장을 돈 다음에 아이가 이제 차 뒷좌석에 잠들어 있으면 부모로서 이제 뭐 좀 한 것 같고 어깨가 펴지게 되는데 이게 다 부모 마음이죠. 우리 부모님들 중간중간 당 충전 잘 하시고요. 끝까지 임무 완수해서 무사 귀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어른들의 서툰 사랑을 찰떡같이 알아차리고 마음껏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DJ 천이가 좋은 노래로 응원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있으시면 사연 주세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전송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지인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준비하고요. 모바일 쿠폰이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콘서트 초대권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설의 블루스 밴드죠. 신촌 블루스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블루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작년에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는데 올해는 40+1 콘서트 합니다. 5월 14일,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장소는 서울 홍대 근처 공연장이에요. 공연 가실 분들은 신촌 블루스 혹은 콘서트라고 말머리 붙여서 문자 주세요. 신청자 성함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0: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11: 위제로
10: 과식계도 제로제로
11: 위제로
10: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1: 위제로
1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1: 위제로
9: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오랜만에 들었네요. 벨기에 출신의 이탈리아계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프랑스 가수죠. 샹송의 거장 살바토레 아다모의 노래 Le Cachou de Mon Enfance였어요. 내 어린 시절의 시냇물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리운 시냇가로 번안을 했었죠. 어린 시절 보낸 시냇가 그곳에 대한 그리움과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담은 아주 서정적인 노래죠. 내 첫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지. 그 사랑이 과연 다시 돌아올까라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누구나 다 아는 노래죠. 클린트 홈즈의 Playground in My Mind.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이용복 씨가 번안해서 불렀죠. 영국 출신의 미국 가수죠. 클린트 홈즈. 발표된 지 50년이 넘었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 어린 시절의 추억과 순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노래죠. 중간에 나오는 어린이 목소리가 당시 7살이었던 클린트 홈즈의 아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눈을 감으면 나는 곧 내 마음의 놀이터에 도착해요. 그곳에선 아이들이 웃고 뛰어놀고 하루 종일 노래를 부릅니다. 라는 노래예요. 추억추억한 노래죠. 자, 이어서 노래 세 곡 이어듣죠. 최창규 씨가 Earth, Wind & Fire의 Let's Groove 청하셨어요. 미국의 전설의 디스코 펑크 밴드죠. 제목 그대로 한번 제대로 즐겨보자 이런 노래예요. 복잡한 고민이 있고 음악과 리듬에 몸을 맡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독일의 여성 3인조 그룹이죠. 아라베스크의 Fly High Little Butterfly입니다. 노래와 춤을 사랑하던 소녀가 엄마의 따뜻한 격려를 받고 마침내 만인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돼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나비처럼 비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한 곡 더요. 영국에서 활동한 남녀 혼성 듀엣이에요. 문스톤의 노래 Spring, Summer, Autumn, Winter란 노래입니다. 봄의 설렘부터 겨울의 외로움까지 계절의 순환에 빗대어서 사랑과 이별의 기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세 곡 이어듣겠습니다. Earth, Wind & Fire, Let's Groove, 아라베스크의 Fly High, Little Butterfly, Moonstone의 Spring, Summer, Autumn, Winter.

노래 세 곡 들었네요. Spring, Summer, Autumn, Winter, Moonstone이 노래했고요. 아라베스크의 Fly High, Little Butterfly, Earth, Wind & Fire, Let's Groove 세 곡이어 듣고 왔습니다. Earth, Wind & Fire는 최창규 씨가 청하셨었죠. 점심 식후에 나른한 오후에 백디 목소리 들어요. 오늘도 모두 파이팅들 하시고요 하면서 Let's Groove 청하셔서 같이 들은 겁니다. 자, 이어서 세 곡 더 이어 듣죠. 90년대 댄스팝의 아이콘 아쿠아의 원곡을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재탄생시킨 버전. 원곡은 장난기로 가득한 유로 댄스곡이죠. 일리 브루나는 감미로운 재즈팝 스타일로 리메이크했습니다. 바비걸이라는 노래요. 일리 브루나는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멕시코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 바비 인형처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꾸미고 맞춰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준비합니다. 엘비스 코스텔로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영화 노팅힐의 OST입니다. 1974년에 프랑스의 전설적인 샹송 가수 샤를 아즈나부르가 발표한 곡을 리메이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여러 모습이 때로 기쁨이 되고 고통이 되더라도 자신의 삶과 꿈을 비추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한 곡 더요. 미국 밴드 이글스가 오랜 공백을 깨고 돌아와서 발표한 노래죠. 이 곡은 베이시스트 티모시 비 슈미트가 보컬을 맡았죠. 이글스의 Love Will Keep Us Alive라는 노래예요. 길을 잃어 외롭고 힘들 때, 세상과 맞설 때에도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살게 할 거예요 라는 노래입니다. 일리 브루나의 바비걸,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이글스, Love Will Keep Us Alive.

이글스의 Love Will Keep Us Alive,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1, 2 부르나 버전의 바비 걸 세 곡이어 듣고 왔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함께하고 있어요.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4992님이 신청곡 할 필요 없는 선곡 맛집 인백션의 백뮤직 그냥 다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박병준 씨는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책상 위에 놨는데요. 그냥 지나칠 때마다 은근 스트레스예요. 이거 알죠?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제 침대 밑에, 아 침대 위에 있군요. 머리맡에 있는데 세 권이나 있는데 항상 째려보고 있습니다. 신선영 씨는 고향 떠난 지 40년이 돼가요. 내 고향 5월은 사방이 꽃잔치고 모든 세상이 초록이어서 머릿속에 항상 아름답게 남아있어요. 너무 그립네요. 아 신선영 씨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군요. 노래 두 곡 이어듣습니다. 가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사만타 차베스라는 가수인데요. Love is all we need라는 노래입니다. 필리핀어죠. 따갈로그 가사로 된 곡이 있는 걸로 봐서 필리핀 가수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랑뿐이에요 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베이시스트죠. 밴드 시카고의 보컬 피터 세츄라의 Glory of Love예요. 사랑을 위해 헌신하고 영예롭게 싸우겠다 이런 약속이 담겼죠. 아주 오래전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처럼 당신을 구해줄게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영광을 위해라는 노래예요.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임백천의 백뮤지 오늘 마칠 시간 됐네요. 오늘 끝곡은요. 소울의 거장 레이 찰스하고요. 펑크의 여왕이에요. 샤카칸이 만나서 노래합니다. I'll be good to you란 노래예요. 원곡은 리듬 앤 블루스 듀엣이죠. The Brothers Johnson이 불렀는데요. 이 퀸시 존스가 리드미컬하고 펑키하게 아주 편곡을 했습니다. 오래 함께한 연인 혹은 부부가 앞으로 내가 정말 더 잘할게 다시 한번 예전처럼 뜨겁게 사랑하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레이 찰스와 샤카 칸입니다. I'll be good to you 들으면서 마치죠. 내일 수요일 낮 12시에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날이 날인지라 놀이공원 주변길들이 혼잡합니다. 서울시내 능동로 어린이 대공원역 주변인데요. 대공원으로 진입하려는 차가 많습니다. 지금도 하위 한개 차로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간선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행주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전진대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체가 풀려가고 있지만 가양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볼게요. 수월한 길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서정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흥천 입허 부근에서 정체고요. 동곤지암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반짝이 이상진님께서요. 응디 살려주세요. 우리 딸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빠를 꽉 잡고 놔주질 않아요. 금요일에는 미용실 놀이하고 토요일에는 병원 놀이하고 일요일에는 학교 놀이하고 어제는 너튜브 놀이하고 오늘은 화장하는 놀이 해야 된대요. 엄마 화장품을 다 꺼내서 제 앞에 펼쳐놨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어쩌죠? 제가 구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어린이날이잖아요. 따님이 주인공인 날인데 아버님 편을 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 곱게 잘 받으시고요. 여권 되시면 사진도 한 장 찍어서 인증샷 보내주세요. 아버님 화이팅!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 5월 5일 어린이날에 찾아온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은 귀엽게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이혜리의 아이 좋아라 였습니다. 어린이날이라서 아이 좋아라.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어린이날이에요. 강청아님께서 응디 어린이날인데 생방이라뇨. 아기랑 맞는 첫 어린이날 아닌가요? 어, 그쵸, 그쵸. 저희 딸이, 맞이하는 첫 어린이날인데, 아직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예쁜 옷 입고 사진 한번 찍고, 맛있는 걸 뭐 주고 싶어도 분유밖에 못 먹기 때문에, 그냥 오늘 아침부터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쭉 놀아주다가 왔어요. 배상미님께서, 저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출근했거든요. 애들이 아주 돌아가면서 전화하네요. 애들아, 이 엄마도 가고 싶다. 오늘은 나가서 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 웃음이 나는 거죠? 우하하하, 용돈 좀 줘야겠어요. 아유, 진짜 워킹맘들 화이팅이에요. 아빠들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집에서 뭐야 어린이날인데 일하러 가지마 하고 찡얼찡얼 됐을 것 같은데 그거 놓고 오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돌아가서 이제 꼭 안아줘야죠. 김경민님께서 어린이날 보라 아이 좋아라. 맞습니다. 오늘 보라예요. 보이는 라디오예요. 김두래님께서 응디도 곧 어린이날이 무서울 거예요. 아, 그런가요? 에. 근데 참 저는 조금 그 고민인 게 2월달이 생일이거든요. 저희 딸이 2월 말. 2월 말이 생일이고 한두 달 있다가 바로 또 어린이날이에요. 그러면 선물을 앞에 걸 큰 거 해줘야 되나 뒤에 걸 큰 거 해줘야 되나. 어차피 둘 다 달라고 할 건데 생일 때 큰 거 줘야 되는지 어린이날 때 큰 거 줘야 되는지. 아하, 고민입니다. 저도 무서워지겠죠. 자,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반지분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어디서 누구와 뭐 하시면서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시는지 아이들과 놀러 가셨다가 이동 중에 차에서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놀러 가셨다가 집에 와서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실 거고요. 지금 무엇을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지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환하게 웃는 사진이나 우리 가족이 해맑게 웃는 사진 핸드폰에 다 저장돼 있으시죠? 그거 자랑 좀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공인 날이니까 선물도 커피 말고 딸기라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요. 은비태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야 이어지고요. 그리고 2부는 오늘 신나게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밀당 얼쑤 퀴즈 준비되어 있어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신랑!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예예.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이명화의 통통통이었어요. 아, 유화승님께서요. 응디 저는 오늘 처음 오픈 스튜디오 와봤습니다.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앞에 지금 와 계신데 5월 4일이 생일이었다고 축하 축하드립니다. 네, 그 1일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어린이날에 태어났겠네요. 아무튼 또 반갑습니다. 망고님께서 응디 여긴 카페인데요. 가족들과 춘천 남이섬 가서 구경하고 커피 마시러 왔는데 은비트가 크게 틀어져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사연 남겨요. 오! 안녕하세요. 카페에 계신 분들 주인님 또 안녕하세요. 주인님이래. 카페 주인님. 예. 아유 이렇게 또 라디오 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유 남이섬 너무 좋죠. 남이섬 그거 하루 동안 아마 구경을 다 못할 텐데요. 엄청 크더라고요. 저도 엄마랑 갔었는데 반도 못 돌았어요. 반도.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걸었는데도 반도 구경을 못했어요. 5170님께서 응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에요. 큰아들은 집에 혼자 있는데 미안하네요. 퇴근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어야겠어요. 참고로 큰아들은 44세 신랑입니다. 맞죠? 우리 큰아들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집에도 큰아들이 있는데 아 우리 큰아들은 또 오늘 일 갔어요. 아유, 집에 가서 오늘 어린이날 기념으로 우리는 또 어른이날이라면서 맛있는 거 먹어야죠. 5864님께서 우리 손주 웃는 사진 한 장 보내요. 너무 귀엽죠? 10살 이름은 하주하입니다. 오늘 같이 못해서 미안하네요 하면서 아이고 개우지 앞니가 빠졌어요. 이갈이 하느라고 아이고 피부가 엄청 좋네요. 아휴 개구찌다. 하주하 이름이 앞으로 해도 하주하 거꾸로 해도 하주하 은가은이랑 똑같네요. 반가워 주하야. 오늘 어린이날인데 그쵸. 함께 못하신 분들 아이고 우리 애기 미안해 이 말 많이 하겠네요. 노래 듣고 와서 사연 계속 만나봅니다. 김태현의 홍키통키 그리고 장윤정의 돼지토끼

김태현의 홍키통키, 장윤정의 돼지토끼 듣고 왔습니다. 윤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고 보러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전효섭님께서 부모님 모시고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 왔어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아요. 여기에서 은비트가 울려 퍼져라.

부모님과 또 함께 계시는군요.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늘이 구름 한 점 없고 엄청 시야도 맑고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공기도 좋고 우리 어린이들 마음껏 뛰어놀라고 또 아이고. 조옥임님께서 3살 손주와 김밥 싸기 놀이하는데 이쁘면서도 힘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들은 신나죠 뭐. 이것저것 주워 먹고 마라 마라 하는 놀이도 하고. 허리가 그렇게 아파요 그죠? 마사지 좀 하셔야 되는데. 4552님께서 응디 외손녀 서하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전엔 손자 손녀를 자랑하는 언니들 보면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그런데 3월 10일 제가 첫 손녀를 봤어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소아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이쁘죠? 하면서 사진 보내줬죠. 아유 이뻐라 소아야. 같이 듣고 있어. 아이고 이뻐라. 작죠. 우리가 아가 사진 보낼 때요. 이렇게 가까이 찍잖아요. 그래서 되게 큰 줄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작아요. 아유 이뻐라. 눈을 저렇게 똘망똘망하게 뜨고 케이크 앞에 있네요. 아유 또 보고 싶네 우리 서원이도 그죠. 핑크색 옷을 또 입고 아, 딸이라고 또 핑크색 옷 입히고 남자에게는 또 파란 옷 입히고 어릴 때는 그죠 핑크핑크하다. 아유 이쁘게 건강하게만 자라야 돼요 진짜. 최희윤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오늘 라디오 처음 들어보는데 재밌어서 사연 보내는 대학생입니다. 어린이날인데 올해 20살 돼서 선물도 못 받고 교수님께 과제만 받았네요. 그치만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봐야죠. 응원 부탁드려요. 아 대학생 때 약간 좀 서러울 때 있죠. 아 나는 이제 좀 명절 때 대학생 됐다고 용돈도 못 받고 어린이날이라고 어린이 아니라고 어린이날 선물도 못 받고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만 듣고 좀 서러울만 하지. 3735님께서 응디 7살 우리 손녀가 첫입 뽑았다고 자랑을 하네요. 치아 모형 상자에 뽑은 이를 담아서 목걸이를 해서 주었다면서 목걸이 해서 줬다면서 목에 걸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가서 자랑할 거라면서 오늘 첫입 뺀 기념으로 케이크 사서 축하했다더라고요. 아 7살 되면은 첫니를 뽑아요? 언제 뽑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쯤에 뭐 덜렁덜렁 거리면서 방문 잡고 문 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 실 매달아가지고 아 아직 멀었어 알아니 멀었어 이거 이렇게 여기 묶을 거야 하면서 열어버리죠. 아유 이뻐라. 요즘은 그니까 그 이를요 뽑아서 그 치아 그 모양 그 잇몸 모양 그런데 그 모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뽑은 이를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퍼즐처럼 나중에 그걸 보관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엔 그냥 휴지에 싸서 버렸었는데. 김진선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큰아들 결혼식입니다. 언제 일이 컸는지요. 엊그제 집 와서 밥 먹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큰절하고 갔어요. 눈물 버튼이 눌릴 뻔했는데 꾹 참았어요. 결혼식 날도 또 한 번 참아보겠습니다. 아들 이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 아이고 아유 그 와가지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큰절하고 갔다는 그 상상하니까는 또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우리 딸도 나중에 시집 갈 때 엄마 손잡고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죠. 언제야 그때가. 장대익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어딘지 아세요? 키즈카페 처음 와봤어요. 작은 형이 조카 둘을 데리고 데려다 놓고 회사에 출근해버렸어요. 어린이날이라서 조카 둘 데리고 키즈카페 왔네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키즈카페라는 게 없었는데 신기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키즈카페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집 마당에다가 장난감 널브러져 놓고 앉으면 거기가 놀이터지. 거기가 키즈카페지. 모래 돌멩이 이런 걸로 소꿉놀이하고 그렇죠. 참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놀면은 거기가 놀이터였는데 요즘은 뭐 맞아요 키즈카페에 또 가서 또 깨끗한 데서 놀아야 되지. 아유 그나저나 조카 둘 데리고 놀기가
아기가 없으신 분 총각이시면은 조금 힘드실 텐데 아기 둘이나 데리고 놀기가 화이팅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2시 반이에요. 화이팅.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딸기라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지요. 노래 듣고 와서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합니다. 장민 호랑나비의 댄싱 퀸.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자기도 경상도 출신이지? 우리 아버지도 뼛속까지 갱남 출신이시거든. 그래서 그런가? 주말에 22개월 된 우리 아이를 부모님께 맡겼더니 새로운 언어를 배워왔더라.

0: 아버지, 이번 주말에도 우리 비니 좀 봐주실 수 있죠? 죄송해요. 주말에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이번 주말까지만 부탁드려요. 에? 됐다! 그런 부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맡기라. 우리 비니가 와서 집이 환해진다. 그냥 집에 온 김에 아예 두고 갑비라. 어? 내가 숫자 읽는 것도 알려주고 공부도 시킬 수 있다. 아직 어려요. 공부까지는 안 시키셔도 돼요. 어리기는 다 안다. 그쵸, 비나. 지난 주말에도 할아버지랑 같이 숫자 공부했지?
1: 응, 맞아.
0: 이봐라, 내랑 숫자 공부했다 카제. 어, 비나 진짜야? 너 숫자 읽을 수 있어? 진짜야, 아버지? 형이랑 누나가 있어서 그런가 말을 진짜 빨리 배우긴 하더라고요.
1: 아이다, 내가 알려줬다 칼. 어? 자, 비나, 아빠한테 한번 보여줄까? 어? 자, 숫자 1부터 10까지 한번 읽어볼까?
2: 응. 하나, 둘, 서이, 너이, 다또, 요또, 일곱, 여또, 아홉, 열.
0: 멋있어! 이봐라, 우리 비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읽는다 않카나. 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공부한 보람 있지. 오늘 아버지 따라갖고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 영어 공부. 아 진짜네, 우리 비니가 숫자를 읽을 줄 아네. 와, 근데 아버지 표준어로 알려주셔야죠. 하나 둘 서이 너이 이게 뭐예요? 내 표준어로 알려줬다. 서이 너이 이게 표준 아이가. 아이고 우리 비니 잘했다. 굿이에요.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윙크의 아따 고거참이었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바제분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아, 할아버지한테 부모님께 애를 맡겼는데 부모님께서 경상도 출신이셔가지고 숫자 공부시켰는데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알려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아, 애기는 잘 모르니까 서이, 너이 이렇게 전미경님께서 아버지 베리 굿드여요. 맞아요 맞아요. 신유숙님께서 서이 너이. 김현지님께서 귀여워요. 그쵸, 귀엽죠. 나중엔 뭐 이게 셋인지 넷인지 다 알게 되겠지만 지금 어렸을 때 뭔가 이런 사투리를 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는 그 말투를 쓴다는 거 그런 거 너무 귀엽잖아요. 김두래님께서 우리 시부모님은 전라도 분이라 아이들이 자꾸 오메 그식이 뭐다냐 이런 말을 따라했죠. 그러니까요. 참 이게 애들은 거울이라고 진짜 항시 애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에휴 이런 한숨도 다 따라하잖아요. 애기가 무슨 고민이 있다고 에휴 앞에서 에휴. 김정희님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세기도 해요. 여기는 어디서 틀이에요? 다섯 개? 이소영님께서 애들이 조부모님과 지내면 말을 빨리 익히는데 사투리도 빨리 배워요. 저희 아들도 가위를 가세라고 해서 고치는데 한참 걸렸어요. 맞아. 그 가세 좀 줘봐라. 이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어? 가세 줘봐라? 그 가세 좀 줘봐라. 못 알아들어요. 아유, 근데 참 좋은 능력을 가지게 될걸요. 나중에는 서울말도 할 수 있고 사투리도 할 수 있고 재밌잖아요. 아유,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주가 이쁘면. 근데 영어는 조금 이제 가르쳐주시는 거죠. 그 자제를.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세요. 띄워드려요. 노래 듣고 오죠.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그리고 박서진의 지나야.

0: 퇴직연금은 역시 KB 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밖에 아가들이 놀러 왔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 머리에 뭘 달고 있는 거예요? 꽃인가? 예. 꽃을 달고, 남자에게 하나, 여자에게 하나, 엄마, 아빠랑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길인지, 놀러 가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 어린이날 축하해.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요, 같이 퀴즈 풀어보실 거예요. 대성의 한도초가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교통은 대체로 원활합니다. 다만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분이 많으시죠. 교통 안전에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용봉 부근에서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마무리됐지만 동광주 부근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남선지선 대전 쪽입니다. 양촌 하이패스 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2차로 쪽 운행이 지장을 받으면서 부근이 혼잡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동서울 요금소 부근의 정체가 바로 사고 때문인데요.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부평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금잔디의 바나나 차차 트로트였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반가워요. 맑은 눈의 트롯광님께서 은가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손을 흔드는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킴님께서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듣고 있어요. 아, 과수원에서 어떤 과일이에요? 신명부님께서 은간 언니 예쁘네요. 제가요? 오늘은 아닌데. 애기보다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현이맘님께서 응디 우리 손녀딸 30이 됐는데 어린이날 챙겨줘야 하는 거죠? 하, 애매합니다. 에, 지금 이 30일이면은 앞도 제대로 잘 안 보일 텐데 어떻게 챙겨주시게요? 네, 일단 저희 애기는 그 할머니하고 고모하고 선물을 좀 많이 받기는 했어요. 어린이날이라고 이렇게 또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챙겨주면은 일단은 엄마가 좋아하겠죠. 엄마 아빠가 좋아하겠죠 일단. 아유 우리 딸 이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챙겨주고 싶으시면 챙겨주시고요. 근데 아직 어린이가 아니라서. 자 그리고 똑똑도 여러분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은 빛나는 초대석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주인공은요 현역가왕3에서 좋은 무대 보여주신 가수 겸 국악인 김주희 씨와 함께 할 거예요. 수요일 2부 김주희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기대 많이 하고 들어주세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왔어요. 우리 퀴즈 풀어야죠.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반지분들 응디랑 퀴즈 풀고 놀아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았어. 오늘은 목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닌 화요일에 찾아왔어요. 밀당 알수 퀴즈. 퀴즈는요, 문제와 힌트만 잘 들어도 정답이 들리는 퀴즈입니다. 얼쑤 퀴즈 내드릴 거예요. 반짝이 오주인님께서 은디 우리 아들이 며칠째 집에서 엄마 심심해 아빠 찜찜해 하고 있네요. 우리 아들 준서 좀 재밌게 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준서야 혹시 트로트 좋아하니? 이모랑 같이 트로트에 관련된 퀴즈 좀 풀어볼까? 모르겠으면 엄마

0: 한테 물어봐도 돼. 맞춰서 뽑히면은 이모가 딸기라떼 쿠폰 보내줄게. 알았지? 자, 얼쑤 퀴즈 바로 시작해봅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요즘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들 중에는 나이가 어린 가수들도 참 많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꾸준한 노력으로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자, 다음 중 10대 트로트 가수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이가 10대인 트로트 가수가 아닌 사람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이수연, 2번 황민호, 3번 김태연, 4번
1: 은가은.
0: 자, 여기까지가 문제였고요. 10대가 아닌 사람 한 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제 입으로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보기 나갈 때 제일 귀여운 척했던 그 사람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콩홍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오늘 정답자 5분 뽑아서 딸기라떼 쿠폰 선물로 보내드려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얼쑤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의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봐, 그리고 정혜진의 바로 나.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남진의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봐, 그리고 정혜진의 바로 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얼쑤 퀴즈 나갔었죠.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릴게요. 요즘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들 중에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요. 다음 중 10대 트로트 가수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는 게 오늘 문제였어요. 보기도 있었습니다. 1번 이수연, 2번 황민호, 3번 김태현, 4번 은가은. 자, 8322님께서 왜 그래요? 답이 없는데요. 문제를 제대로 내주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10대가 아닌 가수요. 정말. 강경미님께서 우리 나이는 건들지 맙시다. 체력이 10대가 아닐 뿐이지 마음은 늘 젊으니까요. 우리 응진 언니 10대들보다 더 귀엽잖아요. 왜 이러세요? 정말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체력이 10대가 아닐 뿐이지 마음은 10대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마음이 10대인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은 바로 4번 은가은이야. 9632님께서 밭에서 딸기 따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정답도 보내봅니다.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어요. 요즘 딸기 너무 맛있던데요. 정수진님께서 응디도 마음은 10대잖아요. 라면서 정답 맞춰주셨어요. 10대가 웬 말이에요. 최형숙님께서 어린이날인데요. 청년인 아들이 피규어 사달랍니다. 눈 흘기니까 엄마 한번 웃으라고 장난쳤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걸 아는 아들이 소개해줘서 빛나는 트로트 듣게 됐어요.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정답 맞춰주셨어요. 피규어 갖고 싶을 나이인가요? 근데 눈 한번 흘겼다고 사달라고 이렇게 떼쓰는 게 아니라 아니야 엄마 한번 웃으라고 장난쳤어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착하다. 엄마 눈치도 볼 줄 알고 바로 이렇게 꼬리 내리고 하나 사주세요. 어린이날인데. 자, 어떻게 정답 발표 한번 해볼까요?

정답 확인할게요. 자, 정답은 4번 은가은이었습니다. 1번 우리 수연양은 2014년생이고요. 2번 민호군은 2013년생. 그리고 3번 김태연양은 2012년생. 그리고 저 은가은은 1900... 잠깐만, 나만 시작이 다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4번 은가은 맞히신 분들 중에서 5번 뽑아서 딸기라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 닉네임, 핸드폰 뒷번호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을 해주셔야 선물이 갑니다. 자, 노래 듣고 왔어요.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 듣죠? 은가은의 사랑 아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은간의 사랑하니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힌트는 정답 곡 딱 1초만 들려드려요. 반짝이 0075님께서 응디 외출했다가 방금 집에 들어와서 라디오 켰는데 우리 아이도 선물 받고 싶대요. 얼른 퀴즈 참여하라고 성화네요. 남편이랑 저 둘 다 손발도 못 씻고 라디오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번 퀴즈는 꼭 맞힐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가 선물 받고 싶대요. 그러면 일단 퀴즈도 맞추셔야 되고 정답자 5명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경쟁률이 조금 세긴 한데 할 수 있습니다. 자, 도전해보세요. 자, 1초 힌트부터 들어볼까요? 피디님, 1초 힌트 주세요. 어? 오잉 오잉. 이거 애기들 장난감 누르면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똥잉 똥잉. 들으셨어요? 오늘 조금 음악 소리가 좀 작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악 소리 조금 키워서 해주세요. 저 안 그래도 잘 안 들리는데. 자, 2단계 힌트 주세요. 이게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들이 이제 아마 엄마 아빠들이랑 같이 듣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또 자 집중해 한다고 집중을 할 수 있는 애기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떠들고 있다가 나 2초 못 들었어요 이럴 거거든요. 못 들으셨죠? 1084님께서 오랜만에 확실하게 모른다. 오랜만에 확실하게 모르는 거 맞습니까? 괜찮아요. 3단계 힌트가 아직 있어요. 아 지금 많은 정답들이 오고 있는데 이거 컨닝 하시면 안 돼요. 다 틀렸어요 지금. 자 갑니다. 3단계 힌트 주세요. 어린이날 잠깐만 애기 목소리인데요? 약간 어린 사람 목소리인데 그쵸? 오 이거 누구 노래죠? 조혜경님께서 어려워요. 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기존에 그 유명한 옛날 그 선배님들 노래가 아니라 약간 어린 친구의 노래인 것 같아요. 홍정원님께서 아,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집중. 집중해봤자 끝났어요. 이제 3초 끝났습니다. 자, 남은 것은 은가은의 성대모사 힌트밖에 없다. 자,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칭찬을 해주신다면 나도 춤을 춥니다. 어린이날에 빠질 수 없죠. 짱구 성대모사.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노래 제목만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그럼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띄워드리고요. 정답 발표할게요. 하춘화 고봉산의 잘했군 잘했어 그리고 송창식의 고래사냥

0: 있지요.
1: 어째서?
0: 서양 좀 추려고 쌍꺼풀 전축을 사왔지.
1: 잘했군 잘했어.
0: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1: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0: 그 마누라
1: 왜 불러요?
0: 딱 정택만한 님의 술값에 독촉이 왔었나.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춘아 고봉산의 잘했군 잘했어 그리고 송창식의 고래사냥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밀당 퀴즈 힌트를 4단계까지 들려드렸는데요. 많이들 맞히셨어요. 1399님께서 정답 몰라잉. 오늘 또 어린이날이라고 이렇게 또 애교 부리기 있어요. 한상윤님께서 정답 빈대떡 신사. 어른이도 딸기라떼 좋아해요 응디 누나야 라고 해주셨는데 몇 년생이시죠? 이거 검수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누나가 맞는데요. 요즘 어딜 가나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제가 오빠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검사해봐야 됩니다. 8848님께서 쓰러집니다 서주경. 비슷한가? 3732님께서 김다현 고래도 춤을 춥니다. 맞아 이게 제목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 약간 한혜진 선배님의 꽉 낀 청바지라고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또 급하셨어. 춤을 춥니다에다가 춥니다 미음을 써서 춤 춤을 두 번이나 써주셨어요. 4757님께서 편의점 일하면서 듣는데 손님분들이 보라로 가은 씨 보더니 꺅 소리 질러서 깜짝 놀랐어요. 오 안녕하세요 가셨나? 편의점이면 빨리 가셨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정답 성공하셨습니다. 한주희님께서 우리 딸이 좋아하는 김다현 양 노래 나오니 신났어요. 딸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어허, 좋아요, 좋아요.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8754님께서 정답 김다현, 나도 춤을 춥니다. 아이랑 같이 할머니 댁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같이 문제 풀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이게 맞아? 라고 하는데요. 맞죠? 어떻게 맞다고 하고 싶은데 안 맞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나도 춤을 춥니다. 아니고요. 아유 참 이래서 그 힌트곡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송창식의 고래사냥 띄워드렸죠. 비슷한 거 이렇게 어떻게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3506님께서 정답 김다현 귀요미의 노래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어요. 귀요미죠 귀요미죠 다현양. 자 이제 정답 발표 한번 해볼게요. 음악 밀당 퀴즈 정답은 바로 김다연의 칭찬 고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래도 춤을 춥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나 또 늦었네 가슴이 너무너무 예쁜 목소리 김다연의 칭찬고래였어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김다연의 칭찬고래 띄워드리고요. 저는 드라이브 뚜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음악 밀당 퀴즈 정답곡 김다연의 칭찬고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드라이브 트로 퀴즈 시작해볼게요. 지금부터 차가 슝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노래의 일부분이 들릴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제목을 맞춰주시는 퀴즈예요. 반짝이 1847님께서 아 응디 이제 더 이상 선물로 딸기라떼는 안 주나요? 우리 딸이 차 안에서 딸기라떼 먹고 싶다고 난리예요. 아빠 귀 한번 살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아버님 귀 한번 살려드려야죠. 이번 문제도 집중하고 들으셨다가 정답 맞춰주세요. 그러면 딸기라떼 쿠폰이 걸려있는 드라이브 뚜루 퀴즈. 자, 첫 번째 힌트 주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거 뭐지? 이것도 저번처럼 무슨 말하다가 말을 이게 노래가 아니라 뭐 이렇게 말처럼 하는 그런 노래 있죠. 이거 우리 무슨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그런 노래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아 힌트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해요.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방금 거는 이거 두 번째에서 뭔가 이렇게 뭐가 나와줘야 돼요. 자 두 번째 힌트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오늘 어린이날에 그냥 기분 상할 뻔했네. 자 첫 번째는 조금 놓쳤긴 했지만 두 번째 힌트에서는 좀 들렸죠. 뭔가 그 아이랑 아빠랑 같이 부르는 듯한 그런 노래였어요. 자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뭐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어머 이것도 좀 헷갈리시는구나. 제목 잘 생각하고 보내주셔야 돼요. 자, 제가 3단계 성대모사 힌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길게 들려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1: 그래서 말인데요. 공부 좀 안 하고 살 순 없을까요?
0: 자, 오키 성대모사로 힌트 들려드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오키가 누군지 모를 텐데 제가 할 줄 아는 여자아이 성대모사가 없어서요. 오키로 들려드렸어요. 부모님들께서는 다 눈치채셨죠. 제목이요. 제목이 아홉 글자입니다. 예? 아홉 글자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그것만 이렇게 지금 딱 그 들렸던 그 부분만 딱 보내시는데 지금 다 틀렸어요. 길게 써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아이랑 아빠랑 부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까지 합해가지고는 이 제목이 깁니다. 아홉 글자예요. 잘 생각해 주시고 다시 보내주세요. 자 제목을 맞춰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딸기라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그럼 힌트곡으로 들려드리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김만수의 뚜바 뚜바

김만수의 뚜바뚜바 듣고 왔습니다. 드라이브 뚜루 퀴즈 문제 내드렸는데요. 정답이 아홉 글자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제목이 정답이 제가 아홉 글자라고 알려드리기 전에 오답이 속출했었는데 다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소영님께서 정답 아빠와 아들. 그러니까 그 아, 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참. 예, 그러니까 아홉 글자예요. 아홉 글자. 그 오답으로 막 오던 그 글자에 이 글자를 합치면 되는데 지금 그건 또 빼고 또 이거 이거 그거예요. 아, 집에 핸드폰 놓고 왔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가방 놔두고 오는 약간 그런 느낌. 김경민님께서 뚜비 뽑아. 뚜비 뽑아요. 이거 조금 신선한데. 용용각국님께서 김국환 아빠와 함께. 아, 김국환 아빠와 함께. 여덟 글자예요. 한 글자 모자랍니다. 8693님께서 타타타. 에, 김국환 선배님의 타타타. 이 노래 아닙니다. 오정은님께서 어린이날에 이 노래 빠지면 섭섭할 뻔했어요. 맞아요. 정답 맞춰주셨고요. 조하금님께서 옆에서 듣던 딸이 정답 보내라고 하네요. 오답으로 아빠 크레파스 보내지 말고 정답 잘 보내라고 해요. 아빠 크레파스. 약간 비슷해서 오답으로 또 적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 맞춰주셨어요. 4071님께서 정답 아빠와 함께 뚜리두바. 한 글자. 한 글자가 틀렸어요. 한 글자. 지금 급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보내다 보니까는 뚜리. 근데 그렇게 들리기도 한다. 뚜리뚜바. 그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9990님께서 옆에서 아내가 듣더니 정답 알려주면서 후딱 보내요 라고 하네요. 후딱 보내서 후딱 받았습니다. 자, 정답 발표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실 것 같은데. 드라이브트루 퀴즈의 정답은 김국환의 아빠와 함께 뚜비두바였습니다. 뚜리두바 아니고요. 아빠와 함께 아니고요. 자,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죠. 여기서 몰랐어. 뚜비두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뚜비뚜바.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딸기라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드라이브 뚜루 퀴즈의 정답곡 김국환의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듣고 올게요.

0: 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웃긴나게
1: 1652님께서요 아이와 오랜만에 라디오 듣는데 흥얼거리니까 엄마 신나냐고 하네요. 딸아 니네가 이 시절 노래를 알아?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요즘 듣는 노래들을 추억의 노래라고 부르겠죠. 옛날 노래들이 참 좋은데. 1637님께서 딸에게 방송국 구경시켜주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길을 잘못 빠져서 그냥 차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아이고 왔으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0993님께서 근무 중 라디오 켜고 동료들과 좋은 음악 듣고 힐링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셔요. 오늘 또 어린이날이라고 다들 신나 있을 때 묵묵히 또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시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숨 한번 크게 쉬고 다시 우리 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하루도 다 잘 보내시고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박현민의 샤방샤방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 나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여파를 받고 있고요. 더 가서는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진부 부근의 정체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지나기 불편해졌고요. 더 가서는 여주 분기점에서 호법 분기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 부근의 지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서용인 분기점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동서천 분기점 부근 막히고 있습니다.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 쪽으로 지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쪽의 정체 구간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휴일치고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닌데요. 무엇보다 사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북상주

0: 나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그렇죠.
0: 죄송한데 좋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1: 아,
0: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오
0: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설레는 날 중 하나죠. 어린이날. 기념일에 이름에 어린이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5월 5일을 특별하게 기억합니다. 왜? 내가 주인공인 날이니까요. 근데요, 아이만큼 어른도 오늘을 좋아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이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공식적인 빨간 날이니까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형 서점에서 어린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을 어른들에게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1위가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쉬기였대요. 그럼 오늘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른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 되고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한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아빠를 많이 올바르게 열심히 살았지.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은 네 것이야. 너는 지금 막 시작.

0: 할 일은 끝난 것 같으니
1: 내 곁에 있어줘요.
0: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오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다오,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를.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최불암 정여진이 함께한 아빠의 말씀이었습니다. 5월의 첫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이날. 아이가 있는 집은 오늘 아주 우당탕탕한 그런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애들이랑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손주 얘기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어린이날 선물로 뭐를 해주셨을까요? 어른들한테 어린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을 묻는 조사에서 1위가 아무 생각 없이 쉬기였다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하루를 꼭 보내고 계신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들과 한바탕 실컷 놀고 오후라도 저녁에라도 휴일의 행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라라랜드에서는 5월의 가정의 달 특집 전국 가족 자랑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가족의 이야기는 2부에 만나볼 거예요. 1부에서는 청풀리 연장 영업을 합니다. 주말에만 문을 여는 코너인데 청풀리. 청풀리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홈페이지 청풀리 게시판에 사연을 꼭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분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0: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2: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2: 여기나 이번에 라라랜드, 어린이날이자 빨간 날입니다. 이런 날 여러분들은 뭐 하실까요? 궁금하네요. 9618님 문자 주셨습니다. 콩디, 동네 산책하는데 나무가 유독 초록초록해서 보니까요, 매실이 예쁘게 열려있더라고요.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매실이 튼실하네요. 나무 아래 서 있는데 달콤한 냄새가 솔솔 납니다. 기분 좋은 오후예요. 우리 집에서 1년 365일 끊이지 않는 게 매실 과즙인데 아주 튼실합니다. 사진까지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끝번호가 굉장히 쉽네요. 이번에 라라랜드를 매일 챙겨 듣는 전주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급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아들 최주현 너무 보고 싶다. 대학 신입생 우리 딸 최미소 많이 보고 싶다. 힘내자 하시면서, 아, 라라랜드 들으시면서 갑자기 우리 이쁜 아들 그리고 이쁜 딸이 생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시내버스 기사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사연을 전해드렸고 우리 아버님도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김송설님이 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저는 놀이공원에서 토끼 탈 쓰는 인형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울까요? 아이스팩을 차도, 그쵸, 30분 안 가서 바로 다 녹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좋은데, 그쵸? 따뜻하고 추운 바람도 막아주고 겨울에는 할만한 것 같은데, 봄 여름에는 몸무게가 10kg씩 빠진답니다. 10kg나. 쉬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몽롱해요 하셨습니다. 수분 섭취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더운 여름에는. 김송설님 보내주셨습니다. 1659님 그리고 통통이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카라의 루팡.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을 네,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주님, 콩디는 어린이날 선물을 몇 살까지 받았어요? 아, 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 별로 없고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남동생한테 다 줬던 것 같아요. 초3 딸내미가 자전거 사달래서 사주기로 했는데 중1 딸내미도 어린이날 선물을 사달라고 야단입니다. 무선 헤드폰인가? 그거를 사달랍니다.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광고하는 헤드폰이라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파. 아내는 안 된다는데 시무룩해 있는 딸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아요. 제 용돈을 털어야 할 듯합니다. 용돈을 터셔야 할 듯합니다. 진짜. 또 어린이날이니까 시무룩하게 있으면 다른 날하고 좀 더 다르게 안쓰러워 보일 거 아니야. 장순이 님도 보내주셨어요. 남편 따라 제주살이 5년 차인 강원도 여인입니다. 정강 가고 좋네요. 강원도 여인. 하루 반은 귤 농사, 나머지 반은 고사리 꺾으러 다니느라 바쁩니다. 오늘도 오후는 콩디 언니가 저의 농사 파트너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파트너가 되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장순이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5812님 남편은 출장을 갔어요. 애들은 놀러 나갔어요. 저 혼자 극장 왔습니다. 진짜요? 오늘은 자유 부인입니다. 영화 보고 혼밥도 하고 늦게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애들 다 크니까 여유롭습니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오늘 하루 자유 부인이 되셨다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문자를 이렇게 던져주셨습니다. 잘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문성준님 오늘도 텃밭에 쌈채소 심으며 듣습니다. 아우 최고의 이 먹거리죠. 쑥쑥 자라서 삼겹살에 좋다. 삼겹살에 쇠주 한잔하면 죽여주겠죠. 무럭무럭 자라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계시는 문성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티노스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유피의 뿌요뿌요. 이예숙님이 듣고 싶다 원하셨어요.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오늘 같은 공휴일 오후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레이. 청플리 주말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장 영업 중입니다.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청플리의 주인공은 서민긴 님이에요. 봄이 되고 아이들과 공원에 나가 노는 날이 늘었습니다. 초록의 풀밭을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덩달아 에너지가 솟습니다. 자주 놀아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일하고 퇴근하면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이라 휴일에는 꼭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겠죠? 저는 오늘 청플리에 아이들과 춤을 추며 듣는 노래들을 담았습니다. 룰라의 3-4,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엄정화의 페스티벌. 오늘도 아이들과 라디오 들으면서 행복한 오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민기님의 청풀이었습니다. 룰라의 3-4,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몸이 피곤하실 텐데도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쌓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아빠의 사연이었습니다. 굉장히 따뜻했어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이,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김혜정님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전보다 웃음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웃지 않고 지나간 날도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에도 깔깔 웃었던 것 같은데 무표정으로 흘려보낸 날들이 문득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재미없이 나이 들어가는 게 속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그래서 요즘은 아침마다 일부러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웃음 가득한 노래를 듣고 좋은 글귀라도 찾아서 읽습니다. 그럼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청풀리에 웃음을 담아보았습니다. 오석준의 웃어요, 서영은의 웃는 거야, 성시경의 미소천사 노래 틀어주시며 한바탕 또 웃어볼게요. 콩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3: 김혜정님의 청풀이었습니다. 오석준의 웃어요, 서영은의 웃는 거야, 성시경의 미소천사였습니다. 무표정으로 흘려보내는 하루 진짜 아깝죠. 웃으면서 살면 그게

바로 젊게 사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서민기님, 김혜정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부 끝곡은 해피쿡님이 이 노래 원하셨네요. 미스 A의 Bad Girl, Good Girl 준비했습니다. 저 이번엔 2부로 건너갑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닌데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는 산동 7터널 안에서 대형 화물차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 현재 소통은 1차로에서 가능하고요. 정체는 1km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밀양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 중이라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 휴게소 부근입니다. 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옥산 휴게소 부근부터 정체가 심해지는 이유니까요. 앞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설악 부근에서 화도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17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1600-0255 포스코 ENC.
5: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사랑하기 때문에
1: KBS.
10: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은요.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2부에는 5월의 가정의 달 특집 전국 가족자랑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0: 내티게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5월 가정의 달 특집입니다. 내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라라랜드에 기록해 봅니다. 전국 가족 자랑.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상민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넷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큰 딸과 6살 둘째 딸, 4살 아들과 올해 한 살이 된 막내가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기념일에 집에서 축하 파티를 하는데 대뜸 큰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아빠 손 그만 잡아. 아빠 손 잡으면 또 동생 생기잖아. 싫어. 안 돼. 또 동생이 생기면 엄마가 힘들기도 하고 자기한테 오는 관심이 줄어서 싫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엄마 아빠 손잡는 거 금지라면서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신랑과 마주보고 한참을 웃었답니다. 저희가 사이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딸이 보기에도 집에서 손을 좀 많이 잡고 있었나 봐요.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웃으니까 애가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길래 알겠다고, 알았다고, 이제 아빠 손 절대 안 잡겠다고 다독여줬습니다. 어린 동생들 틈에서 자기도 얼마나 떼쓰고 싶었을까 짠하기도 했고요. 동생들 때문에 엄마 힘든 걸 볼 줄 아는 기특함에 고맙기도 했습니다. 사남매 중 첫째지만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요.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안아줘야겠습니다. 부모로 사는 건 힘들지만 또 부모여서 살만 날 때가 확실히 있습니다. 오늘도 애들 덕에 많이 웃어요.

이상민님이 신청하신 노래는 안니은의 문의 꿈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대가족 찾아보기 힘든데 진짜 금술이 좋으신가 봅니다. 아주 대가족. 또 첫째 딸이 사랑을 자꾸 뺏기니까 손잡지 말라고. 아, 너무 귀엽네요. 잘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아주 예쁜 사연 보내주셔서 우리 이상민님 감사하고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가정의 달 특집입니다. 가족 자랑을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사연 주인공은 권현진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올해 24 된 아들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인형 뽑기 장인이랍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은데. 가게 사장님을 긴장시키는 뽑기의 신입니다. 평소에 뭘 해도 느리레인데 뽑기 기계 앞에만 서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빛이 매서워지면서 기계를 한 바퀴 싹 돌면서 분석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거 한 세 판이면 뽑겠는데? 좋았어. 그리고 뽑기를 시작하면 세 판 안에 진짜 인형을 뽑는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뽑기 가게에 뜨면 사장님들이 한숨을 쉬십니다. 한 번은 아들이 뽑기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데 가게 사장님이 제 옆으로 쌔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그냥 저분 때문에 매일 오면은 가게 문 닫아야겠습니다. 어머니 되시면 좀 말려달라는 말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자는 제 말에 오늘은 조금 덜 뽑았어. 아우, 아쉽다. 라는 아들을 보며 사장님이 가슴을 쓸어 내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집, 아니 우리 동네 공식 인형 뽑기의 달인 맞겠죠?

권현진님이 아들 자랑과 함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듣고 왔어요. 와, 이거 인형 뽑기 진짜 힘들지 않아요? 이거 돈 먹는 기계잖아요. 근데 기계를 한 바퀴 쓱 돌면 판단이 딱 서시나 봐요. 대박이다. 다음 주인공 또 만나보겠습니다. 박현숙님. 저는 엄마를 떠올리면 꼭 버스 안 풍경이 같이 떠오릅니다. 저 어릴 때 엄마랑 버스를 타면 엄마가 벌처럼 버스 안을 따라다니셨거든요. 왜? 빈 자리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버스에 자리가 났다 하면 엄마는 가방 확 집어던지고 그 자리로 뛰어가곤 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분과 동시에 엉덩이를 밀어넣었다? 절대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 번은 엄마가 0.1초 늦어서 다른 분이 먼저 앉고 엄마가 그 분 위에 앉은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눈치가 보이니까 쓱 일어나 자리를 옮기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모른 척 모른 척 그분 위에 가만히 앉아 계셔서 그분이 부끄러워하며 저기 비켜보세요. 제가 일어날게요. 하고 자리를 내주신 적도 있답니다. 그렇게 자리가 생기면 꼭 저를 불러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때는 그런 엄마가 너무 창피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버스 안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있네요. 곧 내릴 것 같은 상의 얼굴을 찾아서 그 앞에 서 있다가 앉는 스킬은 엄마 어깨 너머로 배운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도 다리가 아팠을 텐데 왜 엄마한테 아니야 엄마가 앉아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을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삼남매를 사랑으로 키워준 우리 엄마 고맙고 사랑해.

박현숙님의 엄마 자랑이었습니다. 어우, 재밌었어요. 어머님이 이 자리를 잡는 그 스킬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GOD의 어머님께였어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전국 가족 자랑을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흘러 넘쳐요. 이번 주인공은 김화영님입니다. 콩디, 저는 올해 8순 되신 친정아빠를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아빠는 청소에 진심이십니다. 특히 화장실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신답니다. 잘 들어. 어? 집이나 식당이나 화장실을 보면 말이요. 어? 주인의 성실함과 깔끔함을 볼 수 있는 거요. 잘 되는 집은 말이요. 화장실이 아주 깨끗해. 어? 가게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늘 깨끗이 해놓으라고. 알았어? 손주들을 데리고 친정에 갈 때면 애들이 화장실을 꼭 물바다로 만들거든요. 그럼 아빠는 문 앞에 계시다가 애들이 나오고 나면 꼭 청소를 하신답니다. 물컹해진 비누는 햇빛에 말리고 슬리퍼도 털어서 원위치하고,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싶어요. 아빠도 이제는 연세가 있어서 설렁설렁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데요. 가족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청소라면서 고집을 절대 꺾지 않으십니다. 곧 어버이날이라 또 친정에 가게 될 텐데 아빠는 우리를 생각하며 화장실에 광을 내시겠죠. 올해는 꼭 우리 아버지 덜 힘들게 조심조심 깔끔하게 써야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김화영님의 아빠 자랑이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싸이의 아버지였어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중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황희정님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마디로 금손입니다. 할아버지 손에만 가면 헌 것도 새 것이 되고 죽은 것도 오 되살아납니다. 고장난 시계도 할아버지 손만 닿으면 다시 움직입니다. 삐걱거리던 의자도 망치질 몇 번에 조용해집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화분 가꾸기를 좋아하시는데요. 동네 어르신들도 꽃 화분이 시들해지신다. 그러면 꼭 할아버지를 찾아오신답니다. 죽어가던 나무도 기가 막히게 살려내시거든요. 할아버지는 버려진 물건도 쓸모있게 만드는데 선수여서 우리 집엔 쓸모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냄비가 낡았다? 그럼 잘라서 화분으로 오 만들어 쓰십니다. 얼마 전에는 동그란 옥색의 화분이 보이길래 아니 저거는 대체 뭘로 만든 거야?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집 청소하다가 나온 요강이 화분이 되었더라고요. 예쁘지 않냐? 어? 여기서는 아주 신기하게 꽃이 잘 자라. 너무 이뻐. 요강으로 된 화분을 볼 때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지만 꽃이 더 크고 예쁘게 피는 건 저도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올해도 건강하게 금손의 활약을 보여주세요. 꼭이요.

황희정님의 할아버지 자랑이었습니다. 금손 할아버지. 맥가이버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는. 알렉스의 화분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우리 최현주님이에요. 이게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동생은 깔끔을 떱니다. 근데 그 정도가 좀 심각합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식탁에 오하열을 맞춰 그릇을 놓는 그런 애입니다. 어떤 때는 자까지 동원해서 각을 맞춥니다. 얘랑 같이 살 때는 아침에 알람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청소기 미는 소리에 눈이 떠졌거든요.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청소기를 밀던 그런 애입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따로 사는데 애들 목욕을 아주 꼼꼼하게 시키나 봐요. 얼마나 오랫동안 시키는지 애들이 욕조에서 잠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문의 경첩에서 조금이라도 끼익 소리가 나면 경첩에 나사를 풀고 기름칠을 싹 한 다음에 다시 장착하는 그런 애입니다. 경첩이 녹슨 거 보고 사포로 팍팍 밀다가 못 참고는 새 경첩을 구해서 새로 다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무튼 이 깔끔 떠는 동생이 얼마 전 저희 집에서 며칠 놀다 갔는데 말이죠. 걸레로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사다리를 가져다가 천장에 붙은 샹들리에를 닦고 또 닦고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다녀간 뒤로 집이 더 깔끔해지기는 했어요. 내 집이 맞나 싶을 만큼 화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다신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생아, 제발 부탁인데 우리 밖에서 보자. 너 이제 우리 집 출입 금지다.

현주님의 동생 자랑이었습니다. 어우, 동생분이 아시아 최고로 깔끔쟁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집안은 늘 깨끗하고 좋겠습니다. 다음 주인공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안경옥님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매일 라라랜드를 챙겨 듣는 애청자예요, 콩디. 오늘 자랑의 주인공은 22개월 된 우리 소율이도

콩디 이모를 아주 좋아라 한답니다. 천사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소율이는 결혼 9년 만에 어렵게 만난 귀한 보물입니다. 간절했던 저희 부부의 기다림을 알았는지 입덧 한 번 없이 순둥하게 태어난 효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소율이에게 반전 매력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저랑 남편한테는 없는 음악적 재능과 흥이 있더라고요. 장난감 중에 자기 몸보다 큰 기타가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꼭 그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연주를 시켜요. 제가 못 이기는 척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시작하면 소율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리듬을 타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엉덩이를 실룩대며 온 집안을 무대 삼아 공연을 펼치는데 보고 있으면은요,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저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저를 더 강하게 해준 우리 아가에게 참으로 고마운 요즘입니다. 소율이의 인생 두 번째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소율아,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소율이 덕에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많이 사랑해 우리 딸.

0: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네, 오늘 라라랜드 가정의 날 특집을 맞아서 전국 가족 자랑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안경옥 님이었습니다. 아주 소율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소율이 때문에 사랑이 넘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온 곡은 아이유 김창완의 너의 의미였어요. 오늘 사연이 소개된 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30님이 보내주셨어요. 콩디 에어컨 필터 청소했습니다. 애들은 어린이날 기념으로 시부모님과 캠핑 보내고요. 신랑이 기술자라 에어컨 싹 다 뜯어 청소하는데 와, 땀이 줄줄 납니다. 우리 신랑은 이 일을 매일 하고 있다니 너무 존경스러워요. 끝나면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말아줘야겠습니다. 어우, 에어컨 필터 청소하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오, 개꿀 맛이겠는데요. 9030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김보영님, 동네 친한 언니네 집에서 실내 바이크를 얻어왔습니다. 운동하시려나 봅니다. 낮에 조립하고 딱 30분 탔는데요. 벌써부터 다리가 아픕니다. 근육통 올 것 같아요. 원래 바이크는 매일 타는 거 아니죠? 콩디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3, 4회 정도 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영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은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부지런히 집으로 향하고 계실 텐데요.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부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나주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광산에서 운수 쪽으로는 차가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도 사고 구간이 있고요. 진남터널 부근입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세제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안성 나들목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청주 부근입니다.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들 그 중에는 군침 도는 음식부터 꽃, 산과 바다, 하늘, 멋진 풍경과 그리고 또 이만큼 막혀요 하는 도로까지 사진도 참 많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꼭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사진이 있어요. 아이고 예뻐라 하는 바로 아이들 사진입니다. 한쪽 눈을 찡긋 감고 브이하는 모습, 뭔가를 맛있게 먹거나 열심히 뛰노는 모습도 있고요. 가끔은 엄마, 아빠, 형, 누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그래, 나도 저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고 말이죠. 스드인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무엇을 좋아했고 또 무엇을 꿈꾸며 자라오셨습니까? 잠시 지난 날의 우리를 떠올려도 좋은 오늘은 어린이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화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동방신기의 풍선 9037님이 신청하신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어른이 왔습니다. 김혜민님이 이 곡 들으면요 운동회 때 율동한 거 생각나요 진짜. 풍선 그쵸. 어린이의 어떤 상징적인 주제가 어린이날 생각 많이 날 텐데 혜민님은 동방신기 버전을 들으시면서 율동을 하셨겠죠? 그랬을 거야 그죠? 우리 때는 이제 다섯 손가락의 풍선 들으면서 예 운동회 하고 카드 섹션 준비하고 막 카드 섹션 와 카드 섹션이래 와 그거 진짜 수십 년 전에 했던 건데 와 정말 언제 없어졌지? 박태천님 어린이날에도 생방송을 하는 인디 반갑습니다. 그럼요 우리 스트링 꼬꼬마들을 위해서 생방송 해야죠. 최경미님 인디 안녕 나 오늘도 일했죠 돈 벌었죠 돈 많이 많이 벌어서 우리 어른이들 깎아 사줘야죠 그죠. 설지원님 오늘은 카메라 각도가 바뀌었네요. 맞아요 카메라를 저의 왼쪽 부분을 비추는 카메라로 조금 더 가깝게 잡아주셨습니다. 그 카메라 각도가 바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조금 이따 광고 듣고 와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날입니다. 아니 벌써 어린이날이자 예, 절기상 2파입니다 2파. 여름이 들어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어린이날에 이렇게 날씨가 청명하고 맑고 따뜻하고 햇빛 찬란했던 적이 있었나? 요 근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야구 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린이날 그 매치가 있어요. 항상 서울팀끼리 붙는데 뭐 지기도 많이 졌지만 날씨가 좀 굳어서 예, 안 열리기도 했었을 거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올해 어린이날이 아주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 구장에 전석 매진, 야 10만 명이 넘는 거기에다가 어린이들이 더 많이 와서 즐긴 하루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날 우리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도 생방송으로 2시간 달려갈 겁니다. 자 우리 어른이들도 함께 재밌게 한번 즐겨보자는 의미로 준비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특집. 네 어제부터 스드인 꼬꼬마 사진전 예고를 해드렸죠. 예, 그래서 어제 어린 시절 사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 사진첩도 찾아보시고 본가에 계신 부모님께 부탁을 하셔도 좋고요. 예, 부모님께서는 나의 어린 시절 사진을 예, 휴대폰에 저장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 사진은 없어도 엄마 아빠한테는 있어. 그죠? 그렇게 준비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아, 왜냐? 우리 꼬꼬마 사진전은요. 2부에서 열릴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나의 어린 시절 귀여운 모습 뽐내주세요. 우선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스드인 꼬꼬마 사진전은 2부에서 하고 그럼 1부에는 뭐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예, 광고 듣고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주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어린이날 특집 1부 코너를 소개하겠습니다. 돌아온 추억의 뽑기.
1: 짜잔, 나... 내가 돌아왔다.
0: 그랬냐?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추억의 뽑기다. 예, 반가우시죠? 예, 깜짝으로 추억의 뽑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뽑기 판에는요, 1등부터 5등까지 숫자가 다양하게 채워져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잖아요. 자, 어떤 선물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5등은 초코바, 4등은 별다방 쿠폰, 3등은 1만원 초록창 포인트, 2등은요 5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그리고 1등은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자, 참여 방법은 이 어른이도 선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어린이날 또 일하는데 선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 남편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등등 갖고 싶은 선물과 이유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사연을 소개하고 제가 뽑기를 뽑을 거예요. 소개된 분들은요, 1등부터 5등 중에 무조건 하나는 랜덤으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즉 꽝은 없다. 아, 희소식이죠. 꽝은 없어요. 참고로 1등은 단 한 명입니다. 예, 1등은 단 한 분인데, 좋은 소식은요, 이 뽑기판이 다시 리셋이 된 게 아니라, 새 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 이후 그대로 다시 시작해서, 그러니까 1등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뽑기판이 전체 가로 20줄, 세로 15줄. 그래서 예, 저기 뭐야, 300개예요. 300개 뽑기 중에 지난번에 19분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81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281개의 뽑기판 중에,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많이 도전해 주시면 1등도 나오고 초코바, 맛있는 초코바도 나오고 막 커피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자, 뽑기 뽑는 거 보셔야 재밌으니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바로 추억의 뽑기 시작할게요. 애프터스쿨입니다. 디바.

0: 두근두근 설렘으로 슉슉. 자, 우리 스드인 어른이들 선물 받으러 오세요. 돌아온 추억의 뽑기. 저 인디에겐 우리 스드인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로 가득 찬 뽑기 판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선물 주세요. 어른이도 선물 받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뽑기를 뽑을 겁니다. 그럼 소개된 분들은 랜덤으로 무조건 하나는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꽝이 없어요. 자, 1등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등 5만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 3등 1만원 초록창 포인트, 4등은 별다방 쿠폰, 5등은 초코바입니다. 참고로 1등은 딱 한 칸이에요. 오늘 그 영예의 주인공이 탄생할지, 오, 두근두근 기대된다. 자, 뽑기 뽑는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럼 도착한 사연을 만나봅니다. 자, 1960님. 결혼할 여자친구가 다른 지방에 있어서 차로 주말마다 열심히 데이트하러 가는 아들에게 주유권 주고 싶어요. 아이고, 장거리 연애를 하고 계시는 우리 아드님께 진짜 고생 많다. 진짜 잘한다. 잘해줘라. 좀 더 자주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유권을, 예, 요즘 고유가 시대에 주유권 진짜 최고의 선물이죠. 자, 뽑아봅니다. 1960님이니까 가로 19, 세로 6번째 뽑겠습니다. 자, 1960 뿅. 자, 와우, 주유권만큼이나 달콤한 초코바 나왔습니다.
1: No, God, please, no!
0: Yes, yes! Fantastic, baby! 네. 뭐가 자꾸 들리는 거야? 윤서준님, 옛날에 자주 사연 보내고 친구 데리고 오고 했는데 이제 중학생이 돼서 학원이 늘어가지고 인디가 하는 시간에 계속 학원을 가서 못 듣네요. 서준이... 아, 이제 중학생 됐어, 서준아? 아이고, 힘들지. 시간 쪼개 쓰기 힘들지, 그지? 스트레스 많고.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지? 이제 어린이가 아니지만요, 쉬는 날이니까 잘 즐겨볼게요. 이 청소년도 선물 받고 싶어요.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좋아, 우리 서준이 좋아. 중학생이 됐다고 하지만 삼촌에겐 아직 어린이 같거든. 자, 5월 5일 상징. 5에 5. 5, 가로 5, 세로 5. 오, 기대돼. 5, 5, 5, 5. 뿅! 우리 서준이 뭐 줄까? 우리 서준이는, 와! 우리 서준이. 청소년에 알맞는 초코바.
2: 좋아요, 좋아요,
0: 좋아요. 3570님. 중학생 딸 중간고사 끝났지만요, 기말고사를 위해서 다시 파이팅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기특한 딸에게 선물 주세요. 중간고사 4월 말 얼마 전에 끝났는데 벌써 기말을 준비하는, 와, 3570님 따님은 전교에서 노시는 분 같은데? 와, 우리 전교 1등 가야지. 네. 순위권 들어야지. 3570님, 자, 여기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골랐습니다. 뿅. 우리 따님 진짜 기특한 딸에게, 오이구, 이 초코바가, 예, 초코바가 이 두뇌 회전에, 예, 아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전환, 기분이 괜히 떠. 잘 볼 겁니다. 자, 임기인님, 안녕하세요, 인디. 오늘 어린이날 42번째 생일이에요. 5월 5일이 생일이세요? 그래요. 미역국도 못 먹었는데 선물이라도 받고 싶어요. 초코바보다는 커피. 아이, 좋습니다. 스비뚜바 퀴즈에 누구보다 민첩하게 참여해주시는 우리 임기인님이시거든요. 아, 우수고객이십니다. 자, 커피를 드릴 수 있을지. 42번째 생일, 우선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인님. 아, 42번째니까 가로 4, 세로 2, 요거 초입에 있는 거, 요거 뿅. 커피가 나와라, 커피가 나와라. 초코바도 괜찮아. 커피가 나왔다. 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래요, 우리 기인님 커피 드세요. 별다방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 자, 계속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 추억의 뽑기 이어가겠습니다. 선물 꼭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유 문자로 꼭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방법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FX의 Electric Shock 그리고 샤인입니다. 링딩동.

샤이니의 링딩동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노래 FX의 Electric Shock. 네, 감전된 것처럼 진짜 커다란 행운 번쩍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돌아온 추억의 뽑기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 계속 만나봅니다. 자, 2381님. 이 세 나라의 어른이는 쪼꼬바도 좋아해요. Please give me 쪼꼬바. Give me 쪼꼬바.

0: 오, 영어 되게 잘하시네요. 제발 나에게 주세요 초코바 하셨어요. 초코바를 제가 뽑아야 할 텐데 좀 걱정됩니다. 2381님. 자, 2381님이시니까 예, 그냥 제가 뽑을게요. 자, 뽑아봅니다. 뽑았다. 아, 초코바가 나와야 되는데 힘들 텐데. 어, 나왔어. 어떻게 나왔다. 초코바 나왔다. 초코바 당 충전하시고요. 기분 좋아지세요. 자, 4734님. 저도 특근, 아내도 특근. 고생하는 아내에게 백화점 상품권 쏴주고 싶네요. 아, 사연이 너무 좋다. 고생하는 아내에게 진짜 백화점. 특근, 특근, 특근, 특근, 특근. 오, 약간 의성어 같기도 하고. 자, 4734님. 네, 제가 그냥 뽑겠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끝에서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예, 요거. 자, 뽑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나올까? 오, 초코바가 나왔네! 네, 고생한 아내에게 피로회복하시라고요? 초코바 선물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두 분 너무 고생하신다. 7042님, 버스기사 재취업 준비 중인 39살 남자입니다. 5만원권 주유상품권 당첨되면 우와 효과음 넣어주세요. 버스기사님, 아, 취업이 되시면 이제 기름값은 회사에서 내줄텐데 일단 그 전까지는 7042님께 제가 기름 넣어드리려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39살 남자십니다. 39살 대표니까 39 갑니다. 39, 39 갑니다. 39살 스틴, 39살 대표 쫙 갑니다. 자, 봅니다. 이후! 초코바 넣겠네.
1: No, God, please, no! No!
0: What? 예, yeah, yeah. 원더풀이라는 뜻이죠. 자, 3524님. 사회복지사 공부 중인 50살 늦가기 학생입니다. 요즘 저도요, 중간고사랑 또 토론 수업 중인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눈에 머리에 이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인디, 커피 수혈, please.
1: Please, God, no, please, God.
0: 예, 커피 드리려고 한번 제가 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3524님께. 자, 맨 밑에 줄에서 제일 가운데 가까이요. 제일 가까운데요. 여기 열 번째가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가자. 자, 3524님. 자, 와, 커피 진짜, 커피 드리겠다. 커피 나왔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그 좋은 정말 훌륭한 학과에서 열심히 성적도 잘 받으시기를 하고 커피 수혈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정현님, 초록창 포인트 받고 싶어요. 중학생 딸이 초록창 포인트로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합니다. 딸에게 이쁨 받고 싶어서요. 저도 글을 올려봅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뭐 따님뿐만 아니라 우리 정현님도 쓰임이 참 많을 초록창 포인트 쿠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골라볼까요? 오른쪽에 맨 끝에 가볼까요? 예? 자, 고맙습니다. 오우, 커피 나왔습니다. 커피. 커피도
2: 좋아요, 좋아요.
0: 제목 돈이 들어갑니다. 초록창 포인트. 아니, 초록창 포인트는 아니지만 커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특히 이제 도전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 소나무들, 소나무 수진들 많이 들어오세요. 5월은 푸르른 날, 5월은 푸르구나, 소나무가 들어온다. 예, 지난번보단 낮은 경쟁률이니까 예,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뽑기 뽑는 거 보시려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시고요.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또 받아보겠습니다. 자, 바다입니다. 매드. 그리고 NSYUNG의 마녀가 된 이유.

0: 네. 바다의 매드, NS윤지의 마녀가 된 이유. 이렇게 두 곡 듣고 오는 동안 추억의 뽑기 많이들 도전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 만나봅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한 분이라도 더 드려야지. 이춘영님, 미루고 미루다가 회원 가입했어요. 주말 내내 가족들이랑 함께 보내다가 자료 정리 좀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저는 커피 부탁드려요. 정리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뽑기 하고 계셔. 귀여우셔. 이춘영님, 좋아요. 춘영님, 춘영. 획수가 85예요. 춘영, 85. 8번째, 5번째 갑니다. 자, 요거. 커피야, 나와라. 우리 춘영님들에게 나왔다! 나왔다!
1: 좋아요,
0: 춘영님.
1: 와. 좋아요.
0: 오, 커피 오늘 행운 좋은데? 춘영님, 커피 한잔 드시고, 예, 열일하세요. 자, 그리고 한혜연님. 신랑이랑 목포에서 추억의 뽑기를 했는데 꽝이 나왔던 추억이. 저도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초코바도 좋아요. 꽝이요. 뽑는 족족 꽝이 나오시는 분들 있죠. 저 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그렇게 한 번이 안 나와. 근데 여기는 꽝이 없죠. 우리 혜연님은 획수가 76입니다. 76. 자, 혜연님. 초코바도 좋다 그러니까. 아이고, 초코바 좋으시댔는데.
1: 3등 나왔어. 좋아요.
0: 초록창 포인트 쿠폰이 나왔어요.
2: 축배를 들어라. 축배를 들어라.
0: 축하합니다. 와, 3등 나왔다. 너무 어이가 없다는 표현보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되네 하는 생각에 손이 불불 떨려요. 혜연님. 축하드립니다. 초록창 포인트 쿠폰 나왔습니다. 자, 이선웅님. 이선웅님, 우리 선아우스딘인데.
3: 웅이 어린이 열일하고 퇴근 중인댕. 웅이 어린이도 떠물 받고 싶어요. 하트.
0: 웅이 어린이 발음 똑바로 하셔야죠. 이선웅님. 이선웅님 획수는 64입니다. 64 갑니다. 오, 획수 느낌 좋은데? 6, 이선웅, 4. 이선웅님은 여기. 여기야. 와, 획수로 하니까 선물이 좋은 게 잘 나와. 이거 봐. 초코바.
1: 좋아요.
0: 우리 선웅이 어린이 초코바 드세요. 자, 유덕종님. 아, 퇴근길 너무 졸려요. 인디가 뽑아주는 커피 한 잔이면 잠이 깰 것 같아요. 가로 19번째, 세로 4에서 5쯤에서 뽑아주세요. 아우, 덕종님, 진짜 이런 분 너무 감사해. 진짜 센스 넘쳐. 아우, 정말. 자, 덕종님을 위해서 가로 19번째, 그리고 세로 4에서 5쯤, 오늘이 5월 5일이니까 5 갑시다. 예, 4보다는 5가 낫죠. 예, 좋습니다. 19에 5. 우리 덕종님께 초코바 드리겠습니다. 초코바. 커피도 좋지만요. 초코바 이렇게. 저기 오물오물 씹으시면요 졸음이 확 달아나죠. 자, 최승희님 뽑기 도전. 이른 군대 이력서를 넣고 취업에 성공한 우리 딸. 따님 성공했어요. 와, 새 옷 사입혀가지고 첫 출근 시키고 싶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뽑아줘요 인디 하셨어요. 우리 최승희님 따님을 위한 이 소박한 꿈 이뤄드려야.

그죠? 자, 승희님의 획수는 47입니다. 47 갈게요. 4와 7 갑니다. 뿅! 우리 딸, 어이구, 정말. 정말 힘들게 딱 취업도 당첨되고 초코바도 당첨됐네. 야! 축하드립니다. 첫 출근 아주 기대되시겠는데요. 첫 월급 받을 때도 엄청 또 기대되시겠다. 자, 아, 추억의 뽑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뽑아봅니다. 예, 이승기입니다. 한 번만 더.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8: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7: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노진입니다.
1: 쓰인 어린이날 특집 1부 추억의 뽑기. 예, 좀만 더 해볼까 합니다. 정원희님, 전주에서 서울 와서 KBS 보이는 라디오 구경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눈으로 담고요. 라디오를 들으니까 더 반갑네요. 가는 길 피곤하지 않게 커피 받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이고, 오픈 스튜디오 오셨었나요? 아이고, 얼굴 못 빼가지고 아쉬운데 조심히 내려가시라고요. 원희님, 성함 획수가 75네요. 75 한번 뽑아봅니다. 하나, 둘, 원희님, 원희님께 드리자. 언니님 커피 한잔 드리자. 아이고, 정말 좋은 구경하고 내려가시는데, 이야, 초코바를 드리겠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아이고, 자, 이렇게 총 지금 오늘 15분께 뽑기의 행운을 드렸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다 퍼드립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선고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당첨된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십시오. 오늘 특히 콩 게시판으로 성함을 가지고 획수를 해서 이렇게 챙겨드렸으니까 꼭 홈페이지 들어와서 자기 휴대전화 번호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 조규찬의 Thank you, 감사하다는 의미죠. 가로 열고 For saving my life. 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방향 노안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조금 전에 됐는데요. 아직 문평 나들목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서울 쪽의 정체 구간 짧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정체 다 풀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의 이동도 이제 크게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귀경하는 길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이용 크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인천 방향 지금은 양지터널 부근에서만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동곤지암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서종 부근에서 화도 쪽으로 차량들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 쪽으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드라이 민호진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생방송 2부 시작되었습니다. 2부 첫 곡은 긱스의 랄랄라였고요. 자,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준비한 두 번째 코너를 소개하겠습니다. 스드인 꼬꼬마 사진전. 고이 잠들어 있던 스드인들의 어린 사진을 공개해 주십시오. 장난스러운 표정이 담긴 사진. 꼭 사진 찍을 때 장난스럽게 찍었잖아요. 평범한 얼굴을 한 사진이 별로 없어. 그죠? 일부러 막 얼굴을 찡그리고 찍고 막 그래. 그리고 또 해맑게 뛰어놀던 사진. 나는 정말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뛰어놀았는데 엄마 아빠가 사진 찍어줘서 그때 그 순간이 포착된 그런 사진들. 다양한 어린 날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몇 년도에 어디서 뭐 하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저 귀엽죠? 이렇게 사진에 담긴 추억 그리고 이야기를 또 보내주시면 소개 확률이 올라갑니다. 같이 얘기 나누고 한껏 귀여워해 봅시다. 코너에서 소개된 분들께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죠.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얼굴 사진인 만큼 보이는 라디오에 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전제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가능한 분들만 보내주시면 좋아요. 다 괜찮잖아요. 우리 식구들이니까. 예. 하도 뭐 옛날 얼굴이니까 지금 얼굴 그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사진은 문자로만 발송이 가능해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듭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주십시오. 쇼리 실라!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스트인 꼬꼬마 사진전을 시작할 텐데요. 지금 보내주신 사진들 보면서 첫 마디가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얼른 보여드리고 싶다. 얼른 얘기하고 싶어. 예, 노래 얼른 듣고 올게요. 너무 귀여운 사진들 막 진짜 너무 많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유년 시절의 기행 듣고 올게요.

오늘은 어린이날. 작고 귀엽던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웃음도 추억도 그대로 담긴 스트인 꼬꼬마 사진전. 여러분은 어린 시절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행복했던 기억이랑 받았던 사랑까지 사진 속에 담긴 스트인들의 예쁜 추억을 함께 나눠보는 꼬꼬마 사진전. 사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십시오. 사진 소개된 분들께는 모두 햄버거 쿠폰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제 사진을 먼저 보이는 라디오에 올려놨습니다. 첫돌 기념에 찍은 첫돌 사진, 흑백 사진입니다. 아유, 지금 얼굴이 남아있나요? 다들 인디는 집신 시절이니까 흑백 사진 기대한다고 했는데 예, 기대에 부응하는 흑백 사진입니다. 저 때가 그 개화기 병란도에서 사진기가 들여와가지고 그때 네덜란드 사진사 반더바르트가 사진관 열어가지고 거기서 찍은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우리 아파트 앞에 저기 동승동에 시범 아파트 앞에 저렇게 이제 큰 바위가 있었어요. 큰 바위산? 바위산 쪽이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동생이랑 뛰놀고 그러다가 또 많이 그 스타킹이라고 하나요? 저거? 예. 흰색 스타킹을 저렇게 많이 신었어, 어렸을 땐. 무릎이 펑크가 구멍이 났을 텐데 아주 제가 좀 어렸을

때 또 얌전하게 놀아서 구멍을 잘 내진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사진 이렇게 생각하면 제 동생이 항상 바로 떠올라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어린 시절에 그냥 계속 붙어서 우리 귀여운 우성이 사진이랑 우성이랑 같이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저 땐 참 지금 봤을 땐 아, 멋스럽게 이쁘게도 입히셨네. 남대문 시장에서 아마 사셨을 거예요. 저 바지들 짤뚱한 다리에 어울리게 상의는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입혀주셨습니다. 점포도 입고 내 동생 우성이는 가디건을 걸치고 있네요. 눈이 부셔서 햇빛이 너무 좋아서 제 동생은 눈을 감고 저는 이렇게 미소를 지면서 사진을 찍은 사진. 아, 보니까 이렇게 눈물 날라 그러냐. 아이고 참, 그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참 아, 귀엽고 이쁘고 아 내가 이렇게 컸구나도 생각하지만 저도 이제 사진첩을 막 뒤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쁘게 사진을 찍어주셨으니까 이게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에 진짜 고맙다. 아이고 한 컷이라도 더 이쁘게 남겨주시려고 포즈도 잡아보라 하시고 이렇게 그때 시간을 남겨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스트인들의 꼬꼬마 시절 사진도 한번 만나보면서 귀여운 얼굴들 한번 보죠. 자, 새싹문자 7983님. 저 아까 이 사진 보고 어 귀여워 귀여워 했어요. 때는 1983년 현충원입니다. 아하, 현충원이라고 하니까 알 것 같아요. 집이 현충원 근처여서 어렸을 때는 소풍을 많이 다녔어요. 네, 뻥튀기를 들고 있는 아이가 저고요. 형에게 음료를 빼앗길까봐 인상 쓰는 아이는 제 동생입니다. 사진 찾으면서 부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냈어요. 맞아요. 이렇게 엄마 아빠랑 그때 추억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참 그러라고 이 스딘 꼬꼬마 사진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둘이, 저도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어서 아들만 둘이라 그런지 두 형제가 너무 귀엽게 보여가지고 저렇게 또 야무지게 옷을 입혔어요. 그죠? 아이고 신발도 정말 멋스러운 신발 신고 형이라고 안 뺏기려고 뻥튀기는 이쪽으로 해놓고 아 귀엽습니다. 그리고 8155님 지금으로부터 약 반세기 전 제 모습입니다. 동글동글 귀염귀염 했는데 유유 제 나이 50이 넘어가도요. 밥은 먹었니? 아픈 데는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우리 엄마에겐 아직도 아기랍니다. 아, 예. 제 친구 같아요. 예. 지금 반세기가 넘어간다. 반세기 전이니까. 제 또래 우리 8155님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제 흑백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쁘다. 그래. 어렸을 때 이렇게 참 그 흔적. 요즘은 디지털 사진이 돼서 저때 그 아, 인화된, 현상된 사진의 그 느낌이 좀 덜해요. 옛날 사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귀엽습니다. 아유,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6719님, 몇 년 전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3살 터울 오빠랑 접니다. 같은 옷을 입고 있어. 역시, 누가 봐도 남매야. 3살 터울 오빠랑 전데요. 저때 엄마는 어째서 우리에게 똑같은 옷을 그렇게나 많이 입히셨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사이좋은 우리 남매는 저녁 먹으면서 같이 듣고 있어요. 아, 청바지에 아, 바지 색깔은 달라도 위에 상의 색깔은 반소매 티셔츠는 똑같은 걸로 입혔습니다. 그죠? 그게 부모님 돼보셔서 아시겠죠? 그 똑같은 거 입히는 그 귀여움이 있어. 얼마나 귀여워. 미니미 같고 막 쌍둥이 같고 남매라도 같이 입고 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똑같은 걸 이렇게 사서 입히셨나 봐요. 똑같은 거 사면 또 할인 들어가서 그랬을 수도 있어. 두 장에 한 5천 원 빼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 정겹네. 그리고 9626님 우리 부부 각각 12살 때 사진입니다. 오, 부부의 그 어린 시절 12살 때 사진.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된 지 25년 되었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그래요. 남편 사진은 어우 정말 너무 모범생 같은 사진이 학교 그 학급에서 그죠? 반에서 찍은 것 같고 그 9626님께서는
이 여자분, 그러니까 부인님께서는 한복을 입고 계시는데 제가 앞서 모두의 그 카드 섹션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회 때 우리 여하구들이나 남하구들에서 한복을 입고 저렇게 빨간 한복을 이쁘게 색동저고리랑 이렇게 해서 입고 운동회 때 사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 부부된 지 25년. 아, 훌륭하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어린 시절 사진 계속해서 기다려요. 보이는 라디오 올려놓고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정겹죠? 사진은 문자로만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입니다. 문자 번호 샵 1061로 보내주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이건주와 어린이들의 어른들은 몰라요. 그리고 칠공주의 주문을 걸어 들으시고 우리 스티들의 꼬꼬마 시절 다시 만나봅니다.

칠공주의 주문을 걸어였어요. 먼저 들으신 노래는 이건주와 어린이들의 어른들은 몰라요 였고요. 자, 스테인 꼬꼬마 사진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스테인들의 과거 사진 더 소개할게요. 3742님, 1982년 5살 때 할아버지 댁 안방입니다. 모자랑 장비를 다 갖추고 있네요. 82년에 5살이셨어요? 저보다 3살 형님이신데 쥐띠 형님이시다. 할아버지, 그러니까요. 시골의 할아버지 댁 그 느낌이 나요. 그리고 아랫목에서 아, 저 때는 저렇게 그 뭔가 총? 그죠? 총 들고 그리고 헬멧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거 엄청 좋아했어 우리 남자애들은. 그래서 포복을 하면서 사진기에 겨냥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정겹습니다. 82년, 예, 그때, 칼라 사진. 80년 이후에 칼라 TV가 나왔고, 사진기도 이제 칼라 사진이 많이 보급이 되었었습니다. 아까 제 흑백 사진에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네, 그땐 그랬어요. 6208님, 제가 딸기만 먹으면 입이며 옷이며 다 흘리면서 먹었다고 부모님이 엄청 웃으시는 사진이에요. 스윗 드라이브 덕분에 부모님 웃는 얼굴도 보고 즐거운 추억 만들었어요. 그죠? 아, 나는 보기 싫은데 항상 그렇게 뭐 묻히고 먹은 사진. 어진아 봐. 난 싫은데 가지고 입이 대빨 나온 사진을 그렇게 또 찍으셔. 지금 아, 6208님도 너무 귀여운데 저 통통한 볼 봐. 뭐 묻은지도 하나도 신경도 안 쓰인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어이구 귀여워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면서 웃죠. 그리고 화났을 때 사진 그렇게 많이 찍으세요. 화나서. 아 웃겨. 3755님. 35년 전 아빠랑 오빠랑 계곡에서 찍은 꼬꼬마적 사진입니다. 지금은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지만 여전히 잘생기신 우리 아빠. 지금 같이 스윗 드라이브 듣고 계세요 하셨어요. 아버지 듣고 계세요? 오, 사진 지금 야 아버지 원칠하시네. 아버지 멋있으시다 그죠? 야 그리고 같이 남매가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렇게 아주 컬러풀하다고 해야 되죠. 멋스럽게 패션 리더처럼 이렇게 이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분명히 찍어주셨을 거예요. 저렇게 뭐 계곡이나 해변에 놀러가면 저 포즈로 항상 저렇게 무표정하게 찍죠. 아빠도 무표정, 애들도 무표정. 저때 사진이 너무 웃겨. 아버지, 아이고. 자, 고맙습니다. 4043님. 그래, 어린이 대공원 사진 나와야지. 어린이 대공원에서 어린이날 찍었던 우리 남매 사진입니다. 아, 어린이날. 그 어린이 대공원에 진짜 뭐 필수 코스죠. 저도 사진 옛날 거 보면은 어린이 대공원, 뭐 서울 대공원 이런 사진 많아요. 저는 서울 대공원 로봇 앞에서 찍은 사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기 어린이 대공원에 뒤에는 같은 그 비석 커다랗게 마치 그 고인돌처럼 해둔 거기에 포즈 잡아봐. 그리고 항상 화단이 진짜 이쁘게 돼 있어. 거기를 배경으로 우리 아이고 남매 사진 찍었습니다. 너무 정겹다. 너무 이쁘다. 저렇게 사이좋던 아니 사이가 좋아 보이나? 저때 사진 이렇게 공유하면서 예, 학창시절 때는 좀 많이 싸우긴 하지만 어른 돼서는 또 사이좋게 지내는 남매들 많고. 3638님 저는 엄마 아빠가 이쁜 짓 하면 저렇게 했대요. 기억은 안 나지만 같이 보려고 보내봅니다. 어디 한번 보자. 이쁜 짓 하면 꼭 얼굴을 구기고 나 터질 듯한 양 볼을 부여잡고 눈을 감고 이렇게 웃는 거야. 이쁜 짓 하면은 에, 정말 얼마나 귀엽다고. 사진 찍힐 때마다 이쁜 짓 해야지 이쁜 짓 이쁜 짓 그리고 계속 찍으면 아 막 울어. 그 우는 모습도 좋다고 또 많이 찍으시지. 3638님 그때 맞아. 뒤에는 저거 수족 그 열대어 수족 그 뭐지 하여튼 그거 어항 큰 그거 있는 집 많았어. 우리 집도 저랬어요. 우리 집도 열대어를 키우면서 키싱구라미 그때 막
키싱그라미가 서로 이렇게 뽀뽀하는 것 같다는 그 열대어도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야, 잘 보내주셨고요. 정말 귀엽습니다. 보내주시는 분들 모두 햄버거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진 문자 100원입니다. 문자 번호 샵 1061로 계속 보내주십시오. 보이는 라디오 함께 감상해 주시고요. 자, 노래 듣고 옵니다. 산울림의 개구쟁이, 그리고 김수철의 젊은 그대, 변진섭의 새들처럼.

산울림의 개구쟁이, 김수철의 젊은 그대, 변진섭의 새들처럼 우리 어렸을 때 노래들 듣고 왔습니다. 잠시 어린 나로 돌아가 보는 시간, 사진으로 떠나는 추억여행, 스트인 꼬꼬마 사진전, 도착한 사진들 더 만나봅니다. 0572님, 꼬꼬마 사진전 보낼 사진 찾다가 추억여행했습니다. 한 번쯤은 해봤다는 부채춤. 부채춤 사진 또 왔어. 저는 제가 많이 변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 사진을 보다가 엄마 아빠 젊은 날도 같이 봤는데 그리운 시절이에요. 와, 부채춤 사진. 이거 그러니까 그 군이나 면이나 이 저기 무슨 큰 행사가 열릴 때 거기에 이쁘게 한복 입고 부채 입고 쪽두리 쓰고 동생이랑 같이 찍은 사진 보내셨거든요. 너무 이쁘고요, 귀엽고 그거 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짠하고 약간 사진 분위기가 딱 50대입니다. 80년대 초반 딱 그때야. 이런 거 많이 했어. 저 기억도 너무 납니다. 진짜 그리운 시절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0572님이 그때 사진 보다가 보면 엄마 아빠 때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아, 거기에서 한참을 넘기다가 멈춰 서 있어요. 아이고, 진짜 이렇게 이쁘고 멋있으셨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 그래서 9691님 사진으로 넘어가 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요. 남동생들은 찢어진 바지 입었는데 저는 그래도 딸이라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뒤에는 이모랑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앞서 아버지 때 사진을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정겹고 정말 사랑스럽고 그 아마도 9691님은 맨 오른쪽에 키 크고 거의 어린이 모델처럼 예 보이는 분이 9691님이신가 봐요. 바지도 엄청 비싸 보이고요. 위에 스웨터도 멋져 보이고 하는데 그 이모랑 외삼촌 그리고 옆에 남동생들 한껏 인상 쓰면서 빛이 눈부셔가지고 찍혀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아버지 군대 때 찍었을 때 사진 재질 느낌이에요. 우리 아버지 군인 시절 찍었던 사진 보면은 딱 저런 느낌 들었거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진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막 아, 우리 때 저랬어. 아, 우리 부모님 때 저랬어. 막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3902님 인디가 동생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내서 저도 오빠랑 함께 찍은 사진 보냅니다. 자장면을 나눠 먹으면서 본인 얼굴에 묻은 줄도 모르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웃겨 죽겠었나 봐요. 귀엽죠? 오빠한테 사진 보내주면서 연락해 봐야겠어요. 아, 이런 거 순간 포착 너무 잘했어. 아유, 그 와중에 엄마 아빠는 저거 사진을 찍어줄 생각을 했을까? 그지? 또 후레쉬를 켜니까 방안은 화나더라도 저렇게 인물만 오빠랑 나만 번쩍하면서 찍힌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찍혔다. 우리 보내주신 3902님이 한껏 웃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그거 있죠. 어렸을 때 한껏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 지금 커서도 내가 웃고 있는 거 옆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요.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진짜 그 웃는 모습이 그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3902님은 저렇게 이쁘게 웃으실 것 같아요. 오빠는 이 바가지 머리라고 하죠. 집에서 깎았나. 근데 집에서 깎은 것 치고는 되게 그 바리깡이라고 하죠. 그 끝이랑 연결을 잘 해주셨는데 어머님이 손재주가 엄청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짜장면도 한 개 딱 시켜서 오빠랑 나랑 둘이 소분해 주셨어. 단무지도 보이고. 아유, 감사해요. 오빠가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그리고 6735님 1998년 8월 여름 강가에 들어가서 선글라스를 끼고 아기 장군처럼 허리 숙여서 찍었습니다. 귀엽죠? 이렇게 어렸을 때만큼 아빠랑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워요. 추억을 새기면서 앞으로 아빠께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봤어요. 아유, 귀여워. 아이고 멋쟁이네 진짜. 계곡 여름 강가에 그 찰방찰방한 자갈 거기에 이제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이쁜 또 색동 원피스에
그냥 선글라스도 끼고 모자도 이렇게 삐딱하게 진짜 패셔니스타로 찍었어. 저 팔도 팔 진짜 오동통한 거 봐. 아이고 귀여워 죽겠다. 98년. 98년. 그랬네. 맞다. 너무 그립고 어렸을 때만큼 아빠랑 잘 못 지내죠. 다들 우리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요. 느꼈을 때마다 연락드리고 그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아, 점점 무뚝뚝해지고 또 이제 성인이 돼서는 살길 바쁘다고 연락도 자주 못 드리는 그런 자식들이지만 참 우리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모든 흔적들 이런 행복한 웃음들이 살아있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더 클래식입니다. 해피 아워 꺼벙이의 일기.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특집 스팀 꼬꼬마 사진전, 이렇게 정말 예쁜 사진들 만나봤습니다. 이정화님, 오늘은 저도 어린이가 된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죠? 와, 생각보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 김현미님, 꼬꼬마 사진 좀 보니까 제 사진도 아닌데 왜 울컥하는지. 맞아요. 다 똑같은 어린 시절 추억, 같은 시대를 살아온 느낌이 그렇게 고스란히 큰 어른들이 모여서 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지원님, 추억은 방울방울, 마음은 몽글몽글. 4552님, 아빠에게 안겨있는 돌 지음 사진입니다 하셨어요. 와,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세요. 우리 아버지 잘생기셨다. 머리에 뽀마드 바르셨나. 그리고 이제 4552님 태어났다고 이렇게 안아가지고, 아빠도 처음이니까 어떻게 앉는지 모르겠지. 근데 딱 가보자 하고 딱 앉으셔가지고 4552님도 그때 우리 그 시절 그 아기 옷 들은 참 지금보다 예쁜 것 같아. 그죠? 별거 장식이 없는데도 그렇게 순백에 이쁘고 애기 냄새를 폴폴 날 것 같고 정말 좋은 것 같아. 아유, 돌사진 잘 보내주셨어요. 저랑 좀 비슷한 나이대일까? 흑백사진만 보면은 우리 형 누나 아니면 제가 마지막 세대일 것 같아요. 흑백사진은. 자,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이 오늘 소개된 사진들은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아이디는 골뱅이 KBS 언더바 S드라이브. 예, 팔로우하고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방송 끝나고 페이지 선고표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되시면 선물방으로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그 어느 때 어린이날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덕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손디아의 어른. 어른 되기 싫었는데 어른 됐다. 그죠? 들려드리면서 안녕합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거의 풀렸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소통 원활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정체 다 풀렸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역시 막히는 구간 없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향 흥천이포 부근에서 지체고요. 동곤지암 부근에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보니까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또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 쪽으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만 지체가 살펴지는데요. 성수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지나기는 양방향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향 묵동에서 하월공 램프 쪽으로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희생도 무수히 많습니다. 빈대가 득실대는 침대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든가, 편협한 사람에게 인종차별을 당할 때, 말로만 듣던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사람인지, 나를 도와주고 싶어 다가온 사람인지 당최 구별해낼 재간이 없을 때, 역시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 싶죠. 한 여행 작가는 그런 순간마다 아이들을 봤답니다. 말도 문화도 다르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만큼은 전세계 공통이라고요. 그 맑은 모습을 보다 보면 마음의 응어리가 녹고 사람에 대한 애틋함이 생겼답니다. 오늘은 그 순수한 존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날이죠. 그 옛날 방정환 선생이 했던 말처럼 모든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았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비치보이스 슬룹잔 비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5월 5일 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어떤 여행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기꾼한테 당하고 바가지 쓰고 인종차별 당하고 가진 고생고생하던 여행자가 길에서 꼬마들을 만났습니다. 한마디 말 한 통에도 배시시 웃어주는 얼굴들을 보니 화면의 색감 자체가 확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겐 뾰족한 것을 둥글게 깎아내는 힘이 있는 것 같죠. 누가 그러던데요. 아이들은 이 세상에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파견된 천사들이라고요. 내 곁에 있는 천사들을 아끼고 사랑해준 날이었길 바랍니다. 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클린트 홈스 플레이그라운드 인 마이 마인드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5일 화요일 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성호 씨, 황금 연휴 첫날부터 주차장이 난리였습니다. 이중 주차한 차주가 해외여행을 갔다네요. 다들 그 차 밀고 다녔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연휴 동안 팔뚝 굵어졌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분은 왜 그랬대요 진짜. 아니 이렇게 길게 여행 가실 거면은 이중 주차는 좀 아니죠. 예, 만약에 이게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서 어쩔 뻔했어요.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진짜로. 아니, 일부 차종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야 이게 저기 문이 잠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제 차가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저는 이중 주차를 못 합니다. 예, 아주 뭐 잠깐 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주차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예, 30분 이상 한다고 하면은 불안불안해요. 예,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놔야 이게 저기 문이 잠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참. 진짜 민폐네요, 정말. 예, 정말 민폐. 민폐 오브 민폐네요. 이중주차, 그 옛날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죠. 예. 그 또, 한 집에 차가 이렇게 뭐, 요즘은 가족들 수마다 있는데도 있고, 보통 이제 두 대 있는 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옛날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그냥 한 집에 한 대꼴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와. 그래서 아예 그 차가 깨끗한 걸 기대하지 않으신대요. 예. 이중 주차를 해야 되니까 그냥 뭐 밀고 뭐 이렇게 흠집 나고 뭐 이런 거 그냥 신경 안 쓰셔야 된다 그러던데요. 예, 제 친구도 옛날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보니까 차를 새로 샀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차에 막 여기저기 흠집이 막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포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멀리 좀 어디 여행 가신다면 그쵸? 미리 좀 주차를 해 놓으시거나, 그쵸? 아이고. 3006님, 첫째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린이날 선물 뭐 갖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이모 돈 모아야 하니까 자기 건 안 사줘도 된다고 하네요. 예, 예쁜 마음이죠. 안 사줘도 된다니까 더 사주고 싶어요. 암튼 5월은 여기저기 챙기느라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나도 누가 좀 챙겨줬으면. 5월 지출 많죠. 예, 일단 뭐 연휴, 올해는 뭐 연휴도 예, 닷새까지 이렇게 쉬는 분들 많으니까, 또 여행 가면은 비용 들고, 그 다음에 또 5월 5일 어린이날 있고, 예, 5월 8일 예, 또 어버이날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또 찾아뵙는 분들은 15일 또 스승의 날 있고, 21일 또 부부의 날 있고. 예,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유, 뭐 어때요? 저기 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돈인데, 예,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러게요. 진짜 안 사줘도 된다니까 더 사주고 싶죠. 이런 때는. 예,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용돈 더 주고 싶고. 용돈을 좀 주세요. 예, 용돈을. 아유, 착하다. 이모 돈 모아야 한다. 근데 이런 얘기를 또 조카한테 들으면 괜히 좀 씁쓸해져요. 내가 그런 존재인가? 돈을 모아야 되는. 조카들한테도 이렇게, 어? 마음대로 뭔가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3006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002님, 예, 1860님이 신청하신 스티비 원더, Isn't She Lovely 듣고요. 길버터 설리반, 클레어.

아이 웃음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예. 길버트 오설리반 클레어 들었고요. 그 전에는 스티비 원더 Isn't She Lovely 00021860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709님, 오랜만에 쉬는 날, 오랜만에 듣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서 좋네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수학을 가르치는데 몇몇 아이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조금만 더 끈기 있게 버티면 되는데 내가 힘이 더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가끔은 내 수업에 문제가 있나 되돌아봅니다. 아쉬움이 크네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수학을 가르치신다고요? 저는 대학 수학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본 적이 있는데, 공대 다니는 친구들이나 그 이과대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교재를 한번 대학 때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아, 이런 거라는구나. 그러고서 그냥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 대학 수학, 와, 교수님이신가? 그러신가요? 그러신 것 같죠? 예, 대학생들 대상으로 대학 수학을 가르치시는 거는 뭐 이게 과외하는 건 아닐 거고, 뭐 학원에서 가르치시는 건 아닐 거고, 오,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3709님. 힘이 되어주지 못하신다. 가끔 내 수업에 문제가 있나 되돌아보신다. 근데 대학생들이 본인의 그 학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방향을 정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 뭐 교수님 입장에서는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으나 100%는 해주실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 문제고, 예. 이렇게, 글쎄요.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마음 아프실, 뭐, 마음이 아프실 순 있으나, 예. 3709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예. 거기까지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포기를 하지 말라고, 뭐, 용기를 북돋아 주실 순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예, 3709님의 몫이 아니고, 그 학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3709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소형 씨가 신청하신 바하맨 홀렛 더 독스 아웃.

킴 커런스,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5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최소영 씨, 갱년기 오면서 뱃살이 자꾸만 찌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마다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스태퍼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5분도 못하겠더니 지금은 1시간도 거뜬하게 탑니다. 요즘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더니 어제는 자는데 다리에 쥐가 나서 혼났네요. 아니 그래서 뱃살을 좀 빠지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드라마만 집중해서 너무 보신 거 아니에요? 드라마 보다 보면 이 강도가 나도 모르게 약해져요. 느슨하게 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예, 너무 저기 무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김수경 씨, 저는 요즘 전자 피아노에 푹 빠져 있네요. 아직 동요를 간신히 치는 수준이지만 더 열심히 연습해서 손녀가 오면 즐겁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어린이 노래 악보를 익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드림팝 들으며 평안을 누립니다. 아, 전자 피아노. 예. 집에 피아노, 요즘 피아노를 들이시는 집은 거의 없죠. 예, 예. 이제 아파트에서는 특히 이제 소음도 그렇고, 전자피아노 이제 그 헤드폰 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맛이 좀 안 나는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그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피아노 실력이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저기 향상을 하나요? 보통 그런가요? 예. 정일섭 PD가 그렇답니다. 그럼 그런 거예요. 건반을 또 소시적에 치셨던 분이라 열심히 예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동요도 어렵던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면 예 김수경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9982님 회사에서 잔소리 들었습니다. 지각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3월 초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국장님이 지각 한 번만 더 하면은 징계위원회 열어서 휴가 하루 깎는다네요. 점심 때부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야, 이제 막 뭐, 무슨 위원회, 뭐, 징계, 막 이런 거 단어 나오면, 예, 위축되죠. 아하의 헌팅 하이 앤 로우, 예. 성남에서 백민경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듀란 듀란의 컴 언던까지 두 곡 듣죠.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한때 전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빼앗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국 BBC가 제작한 텔레토비인데요. 텔레토비의 멤버는 총 4시죠. 연두색 뚜비와 노란색 나나, 빨간색 뽀, 그리고 보라색을 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힌트, Dead or Alive의 You Spin Me Round는 이 친구가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보라 돌아 That's me. 예, 보기 드립니다. 1번 보라돌이, 2번 떠돌이, 3번 소용돌이.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향약품.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Dead or Alive, You Spin Me Round 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보라돌입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1부 끝곡으로 마다나의 Live to Tell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저물고 속도를 내기 쉬워지는 늦은 저녁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장거리 운행이 많았던 연휴 기간인 만큼 졸음운전을 유의하시면서 끝까지 안전운행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정체 1시간 사이 대부분 풀렸지만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한남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아직 이동량이 남아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양방향 동작대교를 중심으로 주춤한데요.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지나시기도 한결 수월해져서 서울 양양선과 서양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9시를 기해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흥천 2포 부근과 경부선 서울 쪽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잠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아 맞아. 우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3: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3: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열일이.

아디오 스피드웨건 인 유어 레터 이장복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목소리가 비슷해서 아들 보고 너도 아나운서 하라고 했더니 대꾸는 않고 조용히 밥 좀 먹잖아요. 예, 밤에 DJ 하시는 분 중에 꿈디랑 목소리가 거의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한 분이 있던데 형님인가요? 아드님이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예. 사춘기예요? 조용히 밥 좀 먹자 아빠. 조용히 밥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나? 예, 아빠 밥 좀 먹어요 조용히. 예. 이상엽 아나운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예. 예. 그 끝자만 다르고 이제 이상까지 같아서 언뜻 듣는 분들이 같은 사람이 아니냐고 처음에는 그러셨는데 예, 목소리가 언뜻 들으면 뭐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결이 다르죠. 결이. 예, 얼마나 그 이상엽 아나운서는 아니 겸손이 아니라 정말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고급지고요. 예, 뭔가 그 영혼의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좀 잔망스럽잖아요. 목소리가 그냥 굵은 것 뿐이지. 예, 아 저보다는 형님이에요. 근데 예, 가족은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족은 아니라는 거.

0: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뭐,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드님이 혹시 뭐, 방송 쪽으로 또 뜻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뭐, 그거는 굳이 뭐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예, 본인이 알아서 잘할 겁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7: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모가지가 길어 슬픈 사슴처럼 길이가 길어 라디오에서 외면당했던 노래들 매주 화요일 밤 한 곡씩 만나봅니다. 사슴 같은 노래들. 오늘은 재즈록을 대표하는 밴드 스틸리댄의 에이자 준비했습니다. 1977년에 발표된 동명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총 길이 7분 57초의 대곡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노래 안에서는 에이자로 발음하는데 멤버 도널드 페이건의 지인이었던 한국인 여성 에자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이 이름이 가진 독특한 어감에 매료됐다는데요. 가사 속 에이자는 단순한 사람의 이름을 넘어 도달하고 싶은 안식처를 뜻합니다. 7분 57초 함께 감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안식처도 찾아보시죠.

오늘 사슴 같은 노래들 스틸리 댄의 에이자 들었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백인호 씨,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머리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분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일, 안 좋은 일에 연속인 걸까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그 속을 다 들여다보면 백인호 씨만큼 근심 걱정이 다 있습니다. 예. 그냥 나만 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나만 괴롭고 나만 죽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나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저는 늘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 이게 잠을 못 주무실 정도면 이게 너무 지금 짓눌린 상태인데 예. 근데 중요한 건 백인호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 이거는 그 근심 걱정이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셔가지고 거기에 짓눌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예. 알고 계시니까, 그냥 단순하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힘을 다해서 하시되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뻔한 얘기여서 참 말씀드리기도 민망한데 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근심 걱정을 내려놔야지 덜어야지 뭐 두려움을 없애야지 막 그렇게 하시면 다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되니까 그냥 다른 문, 예, 다른 방법, 다른 길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일부러 뭐 이런 것들을 막 지우려고 애쓰시기보다 다른 것들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거는 그 나름 그것들대로 그냥 두고. 예. 근데 그렇더라고요. 온전히 그냥 견디고 겪어야만 예, 이게 사라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예, 그냥 뭐 밀어낸다고 이게 밀어내지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참.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림밥 들으시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백인호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잠이 더 안 오시면 어떡하지? 다른 음료로 바꿔드세요. 커피는 괜찮으시죠? 예, 백인호 씨?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게 믿어요. 네. 김채현 씨가 신청하신 마이클 부블레 Love You Anymore.

김태현 씨가 신청하신 마이클 부블레 Love You Anymore 들었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547님, 오늘 드림팝 못 듣는 줄 알았어요. 512GB 메모리 카드가 갑자기 인식이 안 돼서 오후 내내 멘붕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무사히 복구했어요. 정말 기적처럼 해결돼서 드림팝에 기쁜 마음 전합니다. 메모리 카드가 인식이 안 됐다. 이 휴대전화겠죠? 휴대전화의 예, 메모리 카드겠죠? 뭐 저희 또 그 진짜 고맙게도 너튜브에 매일매일 방송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예. 아이고 그러셨구나. 하긴 드림팝이 문제가 아니라 또 이게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면 어우 예. 다른 것들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청 맨조니 Children of Sanchez.

안주라 데이 라이즈 업 이사 이륭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76 됐는데요. 설거지하면서 이어폰으로 음악 들을 때가 제일 즐겁네요. 전국에 계신 시니어 분들께 응원도 보냅니다. 와, 참 담백하게 써주셨네요. 예. 야, 아,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안주라 데이의 라이즈업을 신청하실 정도면 정말, 예, 굉장히 그 젊은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시네요. 예, 예. 와, 멋지십니다. 예, 진짜. 앞으로 듣고 싶은 곡, 예,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416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5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도희 씨,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수술을 하나 했거든요.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역시 조금 힘드네요. 예, 방송 들으며 힘내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병원에 입원을 해서 뭔가, 예, 수술을, 그게 아무리 작더라도 뭔가 처치를 받고 수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 몸과 마음이 많이 이렇게 충나는 일입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390님, 저희 아버지가 이번 달부터 수박 운송하는 일을 하게 되셨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화물차를 몰아서 타지역에 수박을 싣고 공판장으로 옮기고서 늦은 밤에 돌아오는 일이 너무 많은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디 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늦은 밤, 뭐 오전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늦은 밤이 조금 걱정이 되시겠네요. 예. 벤 폴즈의 곡 신청하셨습니다. Still Fighting It, 그리고 A Great Big World, Say Something.

0390님이 신청하신 Ben Folds Still Fighting It A Great Big World To Say Something 이었습니다. 강미숙씨 쫄면이 먹고 싶어서 오랜만에 영등포 지하상가를 찾았는데 단골이었던 식당이 없어졌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식집에 갔는데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설사 더 맛있다고 하더라도 단골집의 그 예, 쫄면은 예, 그 쫄면이 아니죠. 예, 그 내가 갔던 발길, 예, 그곳의 어떤 분위기, 그간의 어떤 역사가 역사라기보다는 뭐 예, 그게 다 쌓여 있는 곳이니까 예, 그것 때문에 간 건데, 아이고 아쉽죠. 예, 뭔가 허전하고 또 찾으셔야겠는데요. 예. 3734님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제주도 월정리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섬이라서 그런지 으슬으슬 춥네요. 푹 쉬고 내일 바다 보러 가려고 합니다. 아우 부럽다. KCN 조조 All My Life.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화요일 밤 끝곡 휘트니 휴스턴 Greatest Love of All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1: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공간 만들기 코디너.
3: 코디너.
2: 공간 연출도 코디너.
3: 코디너.
2: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1: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2: 코디너.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사랑하기 때문에
9: KBS.
10: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세계적인 CEO 중에 한 명이죠. 마크 저커버그는 세 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첫 딸을 만났습니다. 그 소중한 딸을 위해 쓴 편지에서 그는 회사 지분의 99%를 사회에 기부한다고 밝혔고요. 딸을 위해서는 이것을 남겨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딸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어마어마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더 나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딸이 건강하게 경쟁하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란 건데요. 혼자가 아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게 되네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아이들의 눈으로 서태지와 애들의 노래로 5월 5일 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천국 같은 날, 어린이날. 근데요, 요즘은 사실은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라고들 하죠. 예전에 비해서 정말 아이들을 향한 관심도 많아지고 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아졌는데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걸 남겨준다면 어떤 걸 남겨줄 수 있을지 흔히들 눈에 보이는 걸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정말 마크 저커버그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게 더 물려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7470님, 일이 있어서 2주 정도 손자, 손녀를 못 봤는데 애들이 그새 부쩍 컸어요. 겨우 2주인데 말이죠. 지금 자려고 제 옆에 자리 잡고 누웠는데 참 예쁩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어른들의 속도와는 정말 다르죠. 2주만 지나도 얼굴도 사뭇 달라지고요. 키도 조금 크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해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지. 지금은 행복하시죠? 이형윤님, 밤그대를 중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전 그새 어느덧 군대까지 다녀오게 됐네요. 시간이 참 빠르지만 밤그대는 그대로라 좋아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와, 중학교 때부터 이제는 멋진 군필자로 돌아오셨습니다. 형윤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 세월 함께 가셔야죠. 같이 늙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그래도 아직 20대라는 게 저는 너무 부럽네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현

우석준의 웃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한주인님, 저녁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속이 더부룩해서 콜라를 한 모금 들이키고 누웠는데 트림이 엄청 크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달려오더니 이러는 거 있죠? 엄마였네? 나 아빠인 줄 알았어. 아이고, 아들 미안하다. 트림엔 엄마와 아빠의 차별이 없습니다. 네, 사람이라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탄산음료가 진짜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참 신기해요. 그쵸? 4355님, 고민 끝에 수학 학습지 신청했어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 조카가 수학 문제를 물어봐서 자신 있게 풀었는데, 아니 요즘 초등학교 수학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수차례 도전 끝에 결국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포기했네요. 이대로 포기하기엔 조카에게 못난 삼촌으로 보일까봐 수학 공부를 시작해보려고요. 아니, 저는 4355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신청한 줄 알았더니 본인이 푸시려고. 와, 그래도 이 열정 대단합니다. 저는 제 삶에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게 수학 학습지인데, 야, 정말 조카 사랑이 이 싫은 마음을 이기셨네요.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 이선욱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송은이의 상상 전해드리죠.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현재 상태 삐침. 처음에 내가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때 입이 엄청 나았던 것 치고는 조금 괜찮아지고는 있지만 8살 아들의 삐침의 상태가 꽤 오래가는 중이다. 심지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돈가스 앞에서도 시무룩한 걸 보고 나니 나도 마음이 점점 약해진다. 남편에게도 상의를 했더니 별거 아니라는 듯 키우게 해줘, 경험이잖아 이러는데 괜히 얄밉다. 처음엔 신경 쓴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밥 챙겨주고 청소하는 건 내 몫이 될 걸 알기에 더더욱 꺼려진다. 나는 이미 너 하나 키우는 것도 버거운데 왜 하필 키우고 싶은 게 도마뱀이냐 이 말이다. 털이 복슬복슬한 귀여운 애완동물도 있는데 왜 하필? 엄마 봐봐, 귀엽지? 아들이 내 눈앞에다 미끄덩하게 생긴 도마뱀을 불쑥 내밀었을 때 나도 모르게 윽 하고 표정이 일그러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마뱀은 키울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며칠째 마치 나에게 시위를 하듯 동물이 우르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 눈이 빠져라 보고 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 심지어 어제는 아들 옆에서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다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다. 아, 귀여워. 그러자 우리 아들 이때다 싶었는지, 그치 엄마 귀엽지? 이러면서 장화시는 고양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아, 내가 졌다. 패배를 인정하게 됐다. 그러고 보면 나도 어릴 적에 그랬었다. 엄마 허락도 없이 학교 앞에서 노란 병아리를 사가서는 집에서 키우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빌었던 기억이 있다. 결국 난 어린이날 선물로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도마뱀을 사줬다. 대충 예상은 했지만 우리 아들 어찌나 기뻐하던지. 하루 종일 엄마 사랑해 외치는 중이다. 그 모습을 보니 당분간은 내 말을 아주 잘 듣겠군 싶어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롭게 우리 집 식구가 된 도마뱀 이 녀석이 말이다.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씩 정이 드는 걸까? 내 눈에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다.

너에게 닿기를 10cm의 노래 5567님 양지인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아드님이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네요. 당분간은 도마뱀 덕분에 계속 기분 좋은 상태일 듯해요. 그나저나 도마뱀 이름은 뭘로 지었나요? 마뱀이? 궁금한데요. 아무튼 동물을 집에서 키우면 또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할 게 많고 마련하고 사야 할 것도 많은데 어머니가 가장 힘들겠지만 그만큼 큰 기쁨을 줄 테니까요. 새로운 식구가 된 도마뱀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BTS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투어스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0098님, 회사가 바빠져서 갑작스레 야간 고정 근무를 해서 우울했는데요. 라디오에서 이렇게 좋은 방송 함께하게 돼서 위로되고 힘내요. 저 오늘 처음 문자 보내는데 앞으로 애청자 될게요.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야간 근무. 이게 어쩌다가 하는 거 말고 진짜 고정 근무를 하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좀 햇빛이 날 때 활동을 하고 해가 지고 나서는 쉬는 게 좋은데 또 그렇게 마음대로 되질 않죠.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이렇게 밤그대와 함께 밤 시간을 조금 즐기시면서 일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Dark World. 4913님, 올해 중학생이 된 14살 딸 그리고 12살 초등학생 아들, 생일이 같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초이, 준이, 올해도 같이 생일 파티 했는데요. 귀여웠던 아기들이 오늘따라 훌쩍 큰 느낌이라 대견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크고 있어서 고맙다. 어머, 근데 어떻게 생일이 같아요? 두 살 차인데. 진짜 신기하네요. 365일 중에 365분의 1의 확률로 같은 날 태어났네요. 파티 같이 해서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초이와 준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7176님,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저 혼자 산다고 반찬을 이거저거 챙겨주네요. 매번 받는 게 미안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은 커피를 보내드렸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낸 것 같아서 행복해요. 와, 동료분이 진짜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이러기 쉽지 않은데. 뭔가 정이 많고 7176님을 진심으로 좀 걱정을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서 참 든든합니다. 회사 다닐만 나시겠어요. 딕펑스의 비바 청춘, 데이브레이크 들었다 놨다 보내드리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클립스의 런 9416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박혜경의 안녕으로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음악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5일 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산울림의 안녕. 산울림은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친형제로 이루어진 밴드고요.

1977년 1집 아니 벌써로 데뷔했습니다. 이 노래는 1986년 발매된 산울림 11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김창완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요. 아이들의 합창으로 곡이 시작됩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네가 얘기하렴.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5일 화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방영된 오정세, 전혜진 주연의 드라마 엉클. 이 작품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 후 전 재산을 친구에게 사기당하는 바람에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대중들에게 잊혀진 무명 가수 제이킹이 주인공인데요. 빚을 갚기 위해 멸치잡이 배를 타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누나에게 연락이 와 이혼 소식과 함께 조카를 부탁합니다. 얼떨결에 초등학생 조카와 함께 살게 된 삼촌의 이야기를 담은 이 드라마의 대사 중에 전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지는 게 어때서? 져도 되잖아. 포기하는 게 어때서? 너무 힘들면 포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0: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갓 태어난 산토끼를 만난 후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낸 에세이 클로이 달튼의 산토끼 키우기 중 한 구절입니다. 어린 산토끼는 누구에게도 소유될 수 없었고 오직 그 자신의 것이었다.
1: 1, 2, 3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찐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산울림의 안녕,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예민의 아에이오였고요. 대사에 찐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엉클 OST에서 중식이의 파랑새, 마시타 밴드의 돌멩이, 이승철의 아마추어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야, 옥상 달빛의 달리기, 악동뮤지션의 다이너소어, 아이유의 라일락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립니다. 민정원님, 이소형님 신청곡 안녕바다의 별빛이 내린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넬의 지구가 태양을 네 번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설레는 날 중 하나죠. 어린이날. 기념일에 이름에 어린이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5월 5일을 특별하게 기억합니다. 왜? 내가 주인공인 날이니까요. 근데요, 아이만큼 어른도 오늘을 좋아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이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공식적인 빨간 날이니까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형 서점에서 어린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을 어른들에게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1위가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쉬기였대요. 그럼 오늘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른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 대구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한 거.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아빠를 많이 올바르게 열심히 살았지.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은 네 것이야. 너는 지금 막 시작한

0: 아빠가 할 일은 끝난 것 같고
1: 내 곁에 있어줘요.
0: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오는 거야.
1: 빨리 어른이 돼.
0: 그리고 기억해다오,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를.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최불암 정여진이 함께한 아빠의 말씀이었습니다. 5월의 첫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이날. 아이가 있는 집은 오늘 아주 우당탕탕한 그런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애들이랑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손주 얘기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어린이날 선물로 뭐를 해주셨을까요? 어른들한테 어린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을 묻는 조사에서 1위가 아무 생각 없이 쉬기였다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하루를 꼭 보내고 계신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들과 한바탕 실컷 놀고 오후라도 저녁에라도 휴일의 행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라라랜드에서는 5월의 가정의 달 특집 전국 가족 자랑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가족의 이야기는 2부에 만나볼 거예요. 1부에서는 청풀리 연장 영업을 합니다. 주말에만 문을 여는 코너인데 청풀리. 청풀리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홈페이지 청풀리 게시판에 사연을 꼭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분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0: 10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2: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2: 여기나 이번에 라라랜드 어린이날이자 빨간 날입니다. 이런 날 여러분들은 뭐 하실까요? 궁금하네요. 9618님 문자 주셨습니다. 콩디, 동네 산책하는데 나무가 유독 초록초록해서 보니까요, 매실이 예쁘게 열려있더라고요.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매실이 튼실하네요. 나무 아래 서 있는데 달콤한 냄새가 솔솔 납니다. 기분 좋은 오후예요. 우리 집에서 1년 365일 끊이지 않는 게 매실 과즙인데 아주 튼실합니다. 사진까지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끝번호가 굉장히 쉽네요. 이번에 라라랜드를 매일 챙겨 듣는 전주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급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아들 최주현 너무 보고 싶다. 대학 신입생 우리 딸 최미소 많이 보고 싶다. 힘내자 하시면서, 아, 라라랜드 들으시면서 갑자기 우리 이쁜 아들 그리고 이쁜 딸이 생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시내버스 기사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사연을 전해드렸고 우리 아버님도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김송설님이 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저는 놀이공원에서 토끼 탈 쓰는 인형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울까요? 아이스팩을 차도 그쵸, 30분 안 가서 바로 다 녹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좋은데 그쵸, 따뜻하고 추운 바람도 막아주고 겨울에는 할만한 것 같은데, 봄 여름에는 몸무게가 10kg씩 빠진답니다. 10kg나. 쉬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몽롱해요 하셨습니다. 수분 섭취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더운 여름에는. 김송설님 보내주셨습니다. 1659님 그리고 통통이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카라의 루팡.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을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준님, 콩디는 어린이날 선물을 몇 살까지 받았어요? 아, 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 별로 없고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남동생한테 다 줬던 것 같아요. 초3 딸내미가 자전거 사달래서 사주기로 했는데 중1 딸내미도 어린이날 선물을 사달라고 야단입니다. 무선 헤드폰인가? 그거를 사달랍니다.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광고하는 헤드폰이라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파. 아내는 안 된다는데 시무룩해 있는 딸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아요. 제 용돈을 털어야 할 듯합니다. 용돈을 터셔야 할 듯합니다. 진짜. 또 어린이날이니까 시무룩하게 있으면 다른 날하고 좀 더 다르게 안쓰러워 보일 거 아니야. 장순희님도 보내주셨어요. 남편 따라 제주살이 5년 차인 강원도 여인입니다. 정강 가고 좋네요. 강원도 여인. 하루 반은 귤 농사, 나머지 반은 고사리 꺾으러 다니느라 바쁩니다. 오늘도 오후는 콩디 언니가 저의 농사 파트너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파트너가 되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장순이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5812님, 남편은 출장을 갔어요. 애들은 놀러 나갔어요. 저 혼자 극장 왔습니다. 진짜요? 오늘은 자유부인입니다. 영화 보고 혼밥도 하고 늦게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애들 다 크니까 여유롭습니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오늘 하루 자유부인이 되셨다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문자를 이렇게 던져주셨습니다. 잘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문성준님, 오늘도 텃밭에 쌈채소 심으며 듣습니다. 아우, 최고의 이 먹거리죠. 쑥쑥 자라서 삼겹살에, 좋다. 삼겹살에 쇠주 한잔하면 죽여주겠죠? 무럭무럭 자라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계시는 문성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티노스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UP의 뿌요뿌요. 이예숙님이 듣고 싶다 원하셨어요. 노이즈의 상상.

오늘 같은 공휴일 오후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레이. 청플리 주말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장 영업 중입니다.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청플리의 주인공은 서민긴 님이에요. 봄이 되고 아이들과 공원에 나가 노는 날이 늘었습니다. 초록의 풀밭을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덩달아 에너지가 솟습니다. 자주 놀아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일하고 퇴근하면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이라 휴일에는 꼭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겠죠? 저는 오늘 청플리에 아이들과 춤을 추며 듣는 노래들을 담았습니다. 롤라의 3-4,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엄정화의 페스티벌. 오늘도 아이들과 라디오 들으면서 행복한 오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민기님의 청풀리였습니다. 룰라의 3-4,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몸이 피곤하실 텐데도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쌓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아빠의 사연이었습니다. 굉장히 따뜻했어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김혜정님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전보다 웃음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웃지 않고 지나간 날도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에도 깔깔 웃었던 것 같은데 무표정으로 흘려보낸 날들이 문득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재미없이 나이 들어가는 게 속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그래서 요즘은 아침마다 일부러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웃음 가득한 노래를 듣고 좋은 글귀라도 찾아서 읽습니다. 그럼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청풀리에 웃음을 담아보았습니다. 오석준의 웃어요, 서영은의 웃는 거야, 성시경의 미소천사 노래 틀어주시며 한바탕 또 웃어볼게요. 콩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0: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김혜정님의 청풀이었습니다. 오석준의 웃어요. 서영은의 웃는 거야. 성시경의 미소천사였습니다. 무표정으로 흘려보내는 하루 진짜 아깝죠. 웃으면서 살면 그게 바로 젊게 사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서민기님, 김혜정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부 끝곡은 해피쿡님이 이 노래 원하셨네요. 미스 A의 Bad Girl, Good Girl 준비했습니다. 저 이번은 2부로 건너갑니다.
4: JYP Introducing Made in Asia.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0: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은요.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2부에는 5월의 가정의 달 특집 전국 가족자랑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0: 느끼기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5월 가정의 달 특집입니다. 내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라라랜드에 기록해 봅니다. 전국 가족 자랑.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상민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넷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큰 딸과 6살 둘째 딸, 4살 아들과 올해 한 살이 된 막내가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기념일에 집에서 축하 파티를 하는데 대뜸 큰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아빠 손 그만 잡아. 아빠 손 잡으면 또 동생 생기잖아. 싫어. 안 돼. 또 동생이 생기면 엄마가 힘들기도 하고 자기한테 오는 관심이 줄어서 싫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엄마 아빠 손잡는 거 금지라면

면서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신랑과 마주보고 한참을 웃었답니다. 저희가 사이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딸이 보기에도 집에서 손을 좀 많이 잡고 있었나 봐요.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웃으니까 애가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길래 알겠다고, 알았다고, 이제 아빠 손 절대 안 잡겠다고 다독여줬습니다. 어린 동생들 틈에서 자기도 얼마나 떼쓰고 싶었을까 짠하기도 했고요. 동생들 때문에 엄마 힘든 걸 볼 줄 아는 기특함에 고맙기도 했습니다. 사남매 중 첫째지만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요.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안아줘야겠습니다. 부모로 사는 건 힘들지만 또 부모여서 살맛 날 때가 확실히 있습니다. 오늘도 애들 덕에 많이 웃어요.

이상민님이 신청하신 노래는 안니은의 문의 꿈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대가족 찾아보기 힘든데 진짜 금술이 좋으신가 봅니다. 아주 대가족. 또 첫째 딸이 사랑을 자꾸 뺏기니까 손잡지 말라고. 아, 너무 귀엽네요. 잘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아주 예쁜 사연 보내주셔서 우리 이상민님 감사하고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가정의 달 특집입니다. 가족 자랑을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사연 주인공은 권현진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올해 24 된 아들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인형 뽑기 장인이랍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은데. 가게 사장님을 긴장시키는 뽑기의 신입니다. 평소에 뭘 해도 느리레인데 뽑기 기계 앞에만 서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빛이 매서워지면서 기계를 한 바퀴 싹 돌면서 분석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거 한 세 판이면 뽑겠는데? 좋았어. 그리고 뽑기를 시작하면 세 판 안에 진짜 인형을 뽑는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뽑기 가게에 뜨면 사장님들이 한숨을 쉬십니다. 한 번은 아들이 뽑기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데 가게 사장님이 제 옆으로 쓱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그냥 저분 때문에 매일 오면은 가게 문 닫아야겠습니다. 어머니 되시면 좀 말려달라는 말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자는 제 말에 오늘은 조금 덜 뽑았어. 아우, 아쉽다. 라는 아들을 보며 사장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집, 아니 우리 동네 공식 인형뽑기의 달인 맞겠죠?

권현진님이 아들 자랑과 함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듣고 왔어요. 와, 이거 인형 뽑기 진짜 힘들지 않아요? 이거 돈 먹는 기계잖아요. 근데 기계를 한 바퀴 쓱 돌면 판단이 딱 서시나 봐요. 대박이다. 다음 주인공 또 만나보겠습니다. 박현숙님. 저는 엄마를 떠올리면 꼭 버스 안 풍경이 같이 떠오릅니다. 저 어릴 때 엄마랑 버스를 타면 엄마가 벌처럼 버스 안을 날아다니셨거든요. 왜? 빈 자리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버스에 자리가 났다 하면 엄마는 가방 확 집어던지고 그 자리로 뛰어가곤 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분과 동시에 엉덩이를 밀어넣었다? 절대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 번은 엄마가 0.1초 늦어서 다른 분이 먼저 앉고 엄마가 그 분 위에 앉은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눈치가 보이니까 쓱 일어나 자리를 옮기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모른 척 모른 척 그 분 위에 가만히 앉아 계셔서 그 분이 부끄러워하며 저기 비켜보세요. 제가 일어날게요. 하고 자리를 내주신 적도 있답니다. 그렇게 자리가 생기면 꼭 저를 불러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때는 그런 엄마가 너무 창피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버스 안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있네요. 곧 내릴 것 같은 상의 얼굴을 찾아서 그 앞에 서 있다가 앉는 스킬은 엄마 어깨 너머로 배운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도 다리가 아팠을 텐데 왜 엄마한테 아니야 엄마가 앉아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을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삼남매를 사랑으로 키워준 우리 엄마 고맙고 사랑해.

박현숙님의 엄마 자랑이었습니다. 어우, 재밌었어요. 어머님이 이 자리를 잡는 그 스킬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G.O.D의 어머님께였어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전국 가족 자랑을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흘러 넘쳐요. 이번 주인공은 김화영 님입니다. 콩디, 저는 올해 8순 되신 친정 아빠를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아빠는 청소에 진심이십니다. 특히 화장실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신답니다. 잘 들어, 어? 집이나 식당이나 화장실을 보면 말이요, 어? 주인의 성실함과 깔끔함을 볼 수 있는 거요. 잘 되는 집은 말이요, 화장실이 아주 깨끗해. 어? 가게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늘 깨끗이 해놓으라고. 알았어? 손주들을 데리고 친정에 갈 때면 애들이 화장실을 꼭 물바다로 만들거든요. 그럼 아빠는 문 앞에 계시다가 애들이 나오고 나면 꼭 청소를 하신답니다. 물컹해진 비누는 햇빛에 말리고 슬리퍼도 털어서 원위치하고,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싶어요. 아빠도 이제는 연세가 있어서 설렁설렁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데요. 가족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청소라면서 고집을 절대 꺾지 않으십니다. 곧 어버이날이라 또 친정에 가게 될 텐데 아빠는 우리를 생각하며 화장실에 광을 내시겠죠. 올해는 꼭 우리 아버지 덜 힘들게 조심조심 깔끔하게 써야겠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김화영님의 아빠 자랑이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싸이의 아버지였어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중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황희정님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마디로 금손입니다. 할아버지 손에만 가면 헌 것도 새 것이 되고 죽은 것도 오 되살아납니다. 고장난 시계도 할아버지 손만 닿으면 다시 움직입니다. 삐걱거리던 의자도 망치질 몇 번에 조용해집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화분 가꾸기를 좋아하시는데요. 동네 어르신들도 꽃 화분이 시들해지신다. 그러면 꼭 할아버지를 찾아오신답니다. 죽어가던 나무도 기가 막히게 살려내시거든요. 할아버지는 버려진 물건도 쓸모있게 만드는데 선수여서 우리 집엔 쓸모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냄비가 낡았다? 그럼 잘라서 화분으로 오 만들어 쓰십니다. 얼마 전에는 동그란 옥색의 화분이 보이길래 아니 저거는 대체 뭘로 만든 거야?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집 청소하다가 나온 요강이 화분이 되었더라고요. 예쁘지 않냐? 어? 여기서는 아주 신기하게 꽃이 잘 자라. 너무 이뻐. 요강으로 된 화분을 볼 때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지만 꽃이 더 크고 예쁘게 피는 건 저도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올해도 건강하게 금손의 활약을 보여주세요. 꼭이요.

쌍이정님의 할아버지 자랑이었습니다. 금손 할아버지. 맥가이버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는 알렉스의 화분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우리 최현주님이에요. 이게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동생은 깔끔을 떱니다. 근데 그 정도가 좀 심각합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식탁에 오하열을 맞춰 그릇을 놓는 그런 애입니다. 어떤 때는 자까지 동원해서 각을 맞춥니다. 얘랑 같이 살 때는 아침에 알람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청소기 미는 소리에 눈이 떠졌거든요.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청소기를 밀던 그런 애입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따로 사는데 애들 목욕을 아주 꼼꼼하게 시키나 봐요. 얼마나 오랫동안 시키는지 애들이 욕조에서

잠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문의 경첩에서 조금이라도 끼익 소리가 나면 경첩의 나사를 풀고 기름칠을 싹 한 다음에 다시 장착하는 그런 애입니다. 경첩이 녹슨 거 보고 사포로 팍팍 밀다가 못 참고는 새 경첩을 구해서 새로 다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무튼 이 깔끔 떠는 동생이 얼마 전 저희 집에서 며칠 놀다 갔는데 말이죠. 걸레로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사다리를 가져다가 천장에 붙은 샹들리에를 닦고 또 닦고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다녀간 뒤로 집이 더 깔끔해지기는 했어요. 내 집이 맞나 싶을 만큼 화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다신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생아, 제발 부탁인데 우리 밖에서 보자. 너 이제 우리 집 출입 금지다.

현주님의 동생 자랑이었습니다. 어우, 동생분이 아시아 최고로 깔끔쟁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집안은 늘 깨끗하고 좋겠습니다. 다음 주인공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안경옥님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매일 라라랜드를 챙겨 듣는 애청자예요. 공디. 오늘 자랑의 주인공은 22개월 된 우리 소율이도 콩디 이모를 아주 좋아라 한답니다. 천사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소율이는 결혼 9년 만에 어렵게 만난 귀한 보물입니다. 간절했던 저희 부부의 기다림을 알았는지 입덧 한 번 없이 순둥하게 태어난 효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소율이에게 반전 매력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저랑 남편한테는 없는 음악적 재능과 흥이 있더라고요. 장난감 중에 자기 몸보다 큰 기타가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꼭 그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연주를 시켜요. 제가 못 이기는 척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시작하면 소율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리듬을 타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엉덩이를 실룩대며 온 집안을 무대 삼아 공연을 펼치는데 보고 있으면은요,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저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저를 더 강하게 해준 우리 아가에게 참으로 고마운 요즘입니다. 소율이의 인생 두 번째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소율아,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소율이 덕에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많이 사랑해 우리 딸.

0: 떨떨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네, 오늘 라라랜드 가정의 달 특집을 맞아서 전국 가족 자랑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안경옥 님이었습니다. 아주 소율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소율이 때문에 사랑이 넘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온 곡은 아이유 김청환의 너의 의미였어요. 오늘 사연이 소개된 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30님이 보내주셨어요. 콩디 에어컨 필터 청소했습니다. 애들은 어린이날 기념으로 시부모님과 캠핑 보내고요. 신랑이 기술자라 에어컨 싹 다 뜯어 청소하는데 와, 땀이 줄줄 납니다. 우리 신랑은 이 일을 매일 하고 있다니 너무 존경스러워요. 끝나면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말아줘야겠습니다. 어우, 에어컨 필터 청소하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오, 개꿀맛이겠는데요. 9030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김보영님, 동네 친한 언니네 집에서 실내 바이크를 얻어왔습니다. 운동하시려나 봅니다. 낮에 조립하고 딱 30분 탔는데요. 벌써부터 다리가 아픕니다. 근육통 올 것 같아요. 원래 바이크는 매일 타는 거 아니죠? 콩디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3-4회 정도 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영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은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1: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해질 무렵 붉게 물드는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사람. 이름 모를 꽃을 보며 쭈그리고 앉아서 사진을 찍는 사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휴지를 꼭 쥐고 펑펑 우는 사람. 지하철에서 어르신을 보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그리고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멜라니 샤프카의 노래였어요. Beautiful People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만으로도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은데 그대는 어떠세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음악과 편안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실까요? 지금 생각나는 노래들 제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LI로 시작해서 27로 끝나는 그대 음악 잘 듣고 계신가요? 콩 이모티콘 보내주셨고요. YO로 시작해서 79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노래 좋다고 또 콩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좋죠? 계속해서 좋은 노래 보내드릴게요. 코니 프란시스의 시보니, 알마티노의 스파니쉬 아이스 듣고 올게요.

토니 프랜시스의 시보네이, 알 마티노의 스파니쉬 아이즈 듣고 왔습니다. 드림 시어터는 1985년에 미국 보스턴의 버클리 음대 출신들이 결성한 밴드로 프로그레시브 메탈이라는 장르를 대중화시킨 뮤지션들이에요. 팝스 투데이. 2000년 오늘은 바로 이 드림 시어터가 서울 정동 이벤트홀에서 첫 내한 공연을 펼친 날입니다. 이 공연은 당시 앨범 메트로폴리스 파트 2 Scenes from a Memory의 발매 기념 투어의 일환이었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레시브 메탈이라는 장르가 대중적이지 않았던 시기였는데도 한국 관객 특유의 열정적인 떼창과 호응은 멤버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겨 이후 드림 시어터는 한국을 자주 찾는 밴드가 됐다고 하네요. 멤버 전원이 각자의 악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는 그룹이죠. 특히 한국계로 알려진 베이시스트 존 명의 존재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드림 시어터의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워낙 곡들이 복잡한데요. 오늘 준비한 노래는 비교적 부드럽고 대중적인 곡들이에요. Another Day 하고요. The Spirit Carries On 듣고 오죠.

0: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1: 팝스 투데이에서는 드림 시어터의 노래였어요. Another Day와 The Spirit Carries On 들려드렸습니다. 팝송 중에는요, 어른들을 위한 노래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마음을 향해 만들어진 노래들이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은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노래들은 조용히 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먼저 아바의 치키티타. 이 곡은 1970년대 말에 유엔이 주최한 세계 불우아동을 위한 기금 마련 자선 콘서트에서 불려져 찬사를 받은 곡이죠. 치키티타는 스페인어로 작은 소녀라는 뜻으로 상처받은 아이에게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또 수잔 베가의 루카도 있는데요. 이 곡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지금도 어린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공연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곡이에요. 그리고 소울 어사일럼의 Runaway Train은 집을 떠난 아이들, 세상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뮤직비디오에는 실제 실종 아이들의 사진이 등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몇몇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 함께 들어볼게요.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꽃처럼 살면 돼요.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면 바람처럼 살면 돼요. 꽃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바람은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이 오르니까요. 벌은 꽃에게서 꿀을 따지만 꽃한테 상처를 주진 않아요.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을 주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꽃과 벌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면 이 세상 삶의 사랑의 향기는 언제나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내 것만 취하기 급급하여 남에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가 썩어 결국 내가 취할 근원조차 잃어버리고 말거든요.

우리도 정말이지 꽃처럼 살고 싶죠. 바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예쁘고 편안하게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어쩌다 보니 내 것만 챙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꽃처럼, 바람처럼, 벌처럼 예쁘게 살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그대를 응원합니다. 라디오 북카페. 오늘은 폴 스탈라드의 마음이 꽃처럼 예쁘면을 읽어드렸고요. 맨디 무어와 제커리 레비가 함께 부른 I See the Light, 알레시아 카라의 How Far I Will Go, 크리스 브라운의 With You 들려드렸습니다. 트리오 로스 판초스는 1940년대 중반에 결성된 라틴 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 중 하나로 꼽히는 보컬 트리오예요. 그들의 노래 가운데 아도르는 나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라는 뜻의 노래로

트리오로스 판초스의 아도로, 나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절기상으로 입하가 지났으니 이제 여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은 더 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볼까요? 봄과 여름 사이 그 어디쯤에서 오늘도 우리는 많이 웃을 거고요. 조금은 눈물을 흘릴 거고 때때로 성을 내거나 짜증도 내겠지만 불쑥 지난 감동으로 또 행복할 거예요. 토토의 I'll be over you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제가 방송은 물론 아이들 돌보고 운동도 하고 주말엔 양평 생활도 하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제작진이 그러더라고요. 슬기님은 적어도 3인분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한 20인분은 될걸요? 누군가는 하루를 최대한 천천히 여유롭게 보내기도 하고요. 저처럼 누군가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바쁘게 살기도 합니다. 뭐가 맞고 틀린지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속도가 있고 마음 편한 방식이 따로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빠르게 혹은 느리게 오늘은 어떤 속도로 하루를 보내실 건가요? 5월 6일 수요일의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악뮤의 째깍째깍째깍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진짜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하 가족분들의 사연을 받아보면 많이 작아집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고 여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상하 가족들 정말 멋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힘 모아서 상쾌한 아침 열어가 보도록 하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 사연과 신청곡 있으면 남겨주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는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요섭의 카페인 듣고 돌아올게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출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 미필.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9: 카페페 주문.
8: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9: 카페페 주문.
1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1: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7450님의 신청곡 이승열의 나라 듣고 왔습니다. 7450님의 사연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1학년 6반 친구들이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학생들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도 아자아자 화이팅 하시면서 1학년 6반 친구들의 단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왜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막 길 지나가면 어린 나이 지금 너무 예쁠 때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무슨 이렇게 뚱뚱하고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해주시지 그랬는데 제가 그 기분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소중한 1학년 6반 친구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오늘도 멋지게 꽃 피우는 하루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남겨주신 신청곡은 들려드렸고 이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0132님은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요. 지난주 저에게 무척 중요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중주차 때문에 고생을 했고 매일 다니던 길도 막혀서 회사에 지각하고 말았어요. 선배님들과 동료들이 자기일처럼 저를 도와주셨지만 다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속상해서 울었답니다. 주말에는 괜히 기분이 안 좋아서 가족들에게 짜증도 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상쾌한 아침 들으면서 출근 준비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면서 지우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피곤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으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잠깐이라도 쉬어가면서 컨디션 챙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 0132님이 잘했기 때문에 다들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아요.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주각기획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곰피디 피처링 유정균의 봄날 버스 안에서 그리고 송혜원님의 신청곡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새싹 2939님은 출근하는 남편 도시락 싸면서 우연히 듣게 된 상쾌한 아침.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라디오 켜고 도시락 준비하는 게 제 루틴이 됐네요. 편안한 목소리로 저의 아침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바쁜 아침인데 매일 도시락을 남편을 위해서 싸주시나 봐요. 너무 멋지다. 그 시간 또 상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함 가득 담긴 정성 담긴 도시락처럼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이어지길 바라고요. 앞으로의 상아도 루틴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싹 1949님은 슬기 DJ님, 따뜻하고 다정한 슬기님 목소리에 늘 위로받는 1인입니다. 저는 시골 소도시에서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신문 배달을 하는데요. 상하가 시작될 쯤이면 일이 끝날 때가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제일 졸린 시간이기도 해요. 정신이 번쩍 돌아오게 제 문자 읽어주세요. 그리고 30번째 결혼기념일도 축하해주세요. 남편, 나랑 30년 산다고 애썼어.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의리로 그리고 사랑으로 살자. 신청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팔라이트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30주년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0이 하나 더 붙어서 30, 30주년이잖아요. 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기분이 확확 듭니다. 앞으로도요, 꾸준함과 사랑이 행복한 결혼생활로 이어질 거라고 믿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 드시라고 커피 쿠폰 두 장 보내드리고요. 신청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팔라이트 듣고 돌아올게요.

음악을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 슬기로운 음악 생활.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100 차트 오늘도 함께 살펴볼게요. 차트 46위는요, 이 아이의 한숨이 올랐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곡이고요. 샤이니의 종현이 작사 작곡에 참여했어요. 이어서 44위는 이문세의 옛사랑입니다.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마음에 둘 거야 라는 가사로 옛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두 곡 지금 들려드릴게요.

슬기로운 음악 생활에 이어서 이 아이의 한숨,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의 노래 들으면서 가사를 음미하니까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7621님은 따뜻한 봄날이 다 지나가기 전에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연차 내고 아들은 유치원 결석하고 남이섬에 놀러갑니다. 자전거도 타고 신나게 놀다 오려고요.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남이섬. 배 타고 들어가면 둘이서 탈 수 있는 자전거도 있잖아요. 그거 타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는데. 재밌는 거 그리고 추억 만들 수 있는 거 많이 하시고요. 또 맛집도 많으니까 배도 든든하게 채우시고 오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딕펑스의 비바 청춘.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딕펑스의 비바 청춘, 럼블피쉬의 청혼 듣고 왔습니다. 0997님이요. 콩으로 상하를 알람으로 맞춰놓고 하루 시작합니다. 슬지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해서 잠에서 금방 깬답니다. 마치 친구를 만나는 일처럼 자꾸 기다리게 되네요. 노래 나비 효과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정말요? 저도 사실은 밤에 잠들기 전에 아 내일은 상하에 어떤 사연들이 도착할까 막 생각하고 궁금해하거든요. 우리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신청곡 이어지는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로시의 나비 효과.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걸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설점식님께서 오늘 모두 화이팅하세요. 이상은 언젠가는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설점식님의 신청곡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은의 언젠가는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섬세하게 감정 변화를 반영한 곡으로 함께 할게요. 우선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시면서 영어 가사 예상해 보세요.

번째, 당신은 나를 유령처럼 대하네요. 당신은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네요. 두 번째, 당신은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는 그 습관을 끊어야 해요. 네, 이번에 하자즈의 2021년 발매곡 Hi No More 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제목 속의 Hi라는 것은 H-I-G-H겠죠? Hi No More. 근데 이 Hi라는 게 이 상황에서는 감정이 들뜨거나 혹은 감정이 설렌 상태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겠죠. 자, 첫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당신은 나를 유령처럼 대하네요. 그 말은 곧 당신은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네요 라는 가사를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도입 부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My love, 내 사랑. We used to move you. 아,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었죠. 라고 했어요. used to라는 것을 썼으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다 내포가 되어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었죠.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My love was always on your mind. 나의 사랑은, 내 사랑은 항상 어디에 있었대요? was always on your mind. 당신 머릿속에 있었대요. 아, 당신은 늘 내 사랑을 생각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Now you just look right through me.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You just look right through me. 당신은 나를 똑바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Look right through me. 그러니까 나를 투명인간처럼 들여다본다. 나를 똑바로 들여다본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treat me like a ghost. 이 부분 들으셨죠? 마치 유령처럼 대하네요. You treat me like a ghost. 예, 원래 전체 문장도 이렇게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Treat me like a ghost. 나를 마치 유령처럼 대하네요. 마치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네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So you don't need to tell me that you already let go. 그러니 you don't need to tell me. 나에게 말할 필요 없대요. That you already let go. 당신이 이미 마음을 떠났다는 걸 굳이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My love, my love. 아련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내 사랑, 내 사랑. 이해되시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당신은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Ah, 'cause I know I don't get you high no more. 이 곡의 제목인 High No More이라는 것이 속해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의 high라는 것은 설렘 정도로 보는 거니까 전체 문장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Get you high. 당신을 들뜨게 하다. 당신을 설레게 하다. 'Cause I know I don't get you high no more. 아, 그럼 전체 문장이 잘 받아오시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설레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And you don't need me like you did before 이라는 문장까지 들어봤어요. You don't need me like you did before. 당신은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라는 미션 문장입니다. You don't need me like you did before. 잘 해석되시죠? You don't need me like you did before. 좋아요. 이어서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우리는 그 습관을 끊어야 해요 라는 문장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 잘 찾아내셨을지 궁금합니다. I guess we lost the magic. 우리는 그 마법을 잃은 것 같대요. I guess we lost the chemistry. 이렇게 바꿔봐도 괜찮겠죠? 우리가 서로의 그 chemistry를 잃은 것 같다. 우리가 그 마법을 잃은 것 같다. We've got to break the habit. We've got to break the habit. 들으셨죠? We've got to break the habit. 자, 습관을 끊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To break the habit. 근데 이때의 습관이라는 것은요. 그냥 서로 이제 교제를 했을 때, 서로 사귀었을 때 그 관계를 지금 습관으로 빗대어서 본 거라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we've got to break the habit. 우리는 그 관계를 이제 끊어내야 해요. 끊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미션 문장이기도 했죠. 우리는 그 습관을 끊어야 해요. We've got to break the habit. 하지만 이 내용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야 해요 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I can tell you've given me up. I can tell. 이때의 tell이라는 것은 말하다 라고 해석하면 이상하겠죠? 알 수 있다 정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I can tell you've given me up. 당신이 나를 포기했음을 나는 알 수 있어요. Because I know I don't get you high no more. 네, 익숙한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설레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요. 알거든요. 라는 말입니다. 네, 왠지 마음이 찡해지는 가사였어요. 그럼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하자지의 High No More.

0: 그럼 귀에 쏙쏙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은 나를 유령처럼 대하네요. 당신은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라는 문장 기억나시죠? You treat me like a ghost. 이거였어요. You treat me like a ghost.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한다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요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였나요? 그죠? Look right through me. 요거 기억하시면 You look right through me 라는 문장도 같이 연습해 보고요. You act like I don't exist. 이처럼 You act like 마치 어떤 것처럼 행동한다. I don't exist.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예, 다 통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You don't need me like you did before. 기억나시죠? You don't need me like you did before. You don't need me the way you used to.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입니다. You don't want me like before. 네, 같은 맥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장이었어요. You don't want me like before. 세 번째, 우리는 그 습관을 끊어야 해요 라는 문장 기억나시죠? We've got to break the habit. 좋아요. We've got to break the habit 였습니다. We can't keep doing this. 이런 식으로도 대체할 수 있겠죠. We can't keep doing this. 잘하셨어요.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당신은 나를 유령처럼 대하네요.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 라는 문장. You treat me like a ghost. You treat me like a ghost. You treat me like a ghost. 두 번째, 당신은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You don't need me like you did before. You don't need me like you did before. You don't need me like you did before. 차근차근 좋아요. 세 번째, 우리는 그 습관을 끊어야 해요. We've got to break the habit. We've got to break the habit. We've got to break the habit. 네, 가사 내용도 잘 살펴보고 유용한 문장들도 쏙쏙 이해하면서 연습해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이럴 때 진짜 속상하잖아요.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할 때. You treat me like a ghost. 우리 상하 가족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고 듣고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로 돌아오겠습니다.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아침 대바람부터 열리는 우리들의 흥타임,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새싹 3210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아침 운동 갈 때마다 방송 들어요. 들려주는 노래들이 너무 다양하고 신나서 기분 좋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요, 노래 듣는 재미가 엄청 나더라고요. 우리 음악으로 상쾌한 아침 만들기로 해요. 이인희님의 신청곡 QWER의 고민중독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몰래 열리는 우리만의 흥타임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김경민님이 슬디가 제 이름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경민님, 제 친구랑 이름이 똑같아서 벌써 외웠지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춤추고 싶어지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새싹5260님께서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매일 챙겨드려요 하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근길도 발걸음 가볍게, 기분 더 가볍게 다녀오시길요. 신나는 노래 들려드립니다. EXID의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6472님, 아침마다 우이천을 달리던 60대입니다. 저희 큰딸 아이의 이름도 슬기랍니다. 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아이도 작은아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둘째 따님인 거죠? 둘째 따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언니분도 좋은 인연을 만나서 가정의 기쁨과 또 경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운동 잘하시고요.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들려드렸습니다. 4421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벌써 70이 넘은 우리 영감이 동네 철물점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상하 시간에 출근합니다. 사회 일원이 되어서 사는 기분 난다고 남편 좋아하지만 저는 왜 이리 마음이 짠할까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새로운 도전 이루신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만들어준 지혜, 연륜, 그리고 경험들이 그곳에서도 빛을 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0806님은 남편이랑 대학생 아들, 저 셋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유기견센터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안타까운 강아지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보람되더라고요. 거기서 7년 전에 입양한 우리 강아지처럼 이 귀여운 천사들도 어서 좋은 주인 만나길 바라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쉽지 않은 일 7년 동안 꾸준히 해주신 것도 대단하시고요. 앞으로도 이 가족이 많은 유기견들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역할 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조각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고요. 아스트로의 고백, 세븐틴의 달링 이어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매일 아침 함께 주문을 외쳐볼까요? 오늘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오이지. 이주현님, 해외에 사는 친언니 가족이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요. 부모님께서 두 달 전부터 언니가 오는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셨고요. 오랜만에 가족 단톡방이 활발해졌답니다. 하루 정도 저희 집에 머물기로 했는데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렸을 때 한방에서 같이 자던 기억을 살려 언니랑 밤새도록 못다한 이야기 나눌래요. 오랜만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겠네요.

오늘 이루고 싶은 한 가지에 이어서 2NE1의 컴백홈 듣고 왔고요. 사연 보내주신 이주연님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언니가 3년 만에 한국에 오는 거면 진짜 훨씬 엄청 반가울 것 같습니다. 못 본 시간만큼 더 진하고 좋은 시간 가득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녁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인사, 백현의 바래다 줄게 듣고 돌아올게요.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8: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7: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5월 6일 수요일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후이의 내일의 나에게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 거죠?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같은 기분으로 출근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부터 3일만 잘 보내시면 또 주말입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안산 분기점 부근에서 순산터널 쪽으로 뒤칩니다. 매성 휴게소 부근에서 비봉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반월터널 부근에서 부곡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 부근에서 신월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서울 시내 신월 여의 지하도로 사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월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성수 분기점 쪽입니다.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고요. 1차로가 사고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침부터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아. 곁에 있는 너의 웃음처럼 따뜻한 네 목소린 내게 말을 걸어와. 설레이는 시간들, 거리는 오늘따라 너무 눈부시기만 해. 누구나 다들 우릴 보는 것 같아. 오늘 같은 날이면 시간이 빠르기만 해. 너와 둘이 걸어가. I'm in love with you. 클래식 콰이의 스위티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오늘,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클래지 콰이의 스웨티,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님, 어서 오세요. 또 임기인님, 안녕하세요. 너무 잘 쉬어서 그런지 저번 주 금요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돌아올 다른 휴일을 이제 기다려보죠. 현석원님, 출첵이요. 잘 쉬었으니 잘 일하러 갔다 올게요. 아이고, 파이팅 넘치는 아침 인사 주셨네요. 이규형님, 안녕하세요. 우리의 아침 듣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강지혜님, 수요일이지만 월요일같이 출근해서 이미 회사 도착이요. 짧은 한 주 잘 보내보아요 하셨어요. 일찍 출근하셨군요. 오늘 확실히 오는데, 방송국 오는데 월요일처럼 살짝 차가 밀리더라고요.

끝 월요일 같은 수요일 아주 일찍 잘 출근하셨네요. 권미경님 오늘도 파이팅하자요 인사주셨고요. 장숙자님 행복한 이 아침도 함께해서 더 좋은 수요일의 시작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에는 오늘 가장 기대되는 순간 받아보고 있죠?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까 생각했을 때 기대되는 순간들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2337님 신청곡이에요. 더 블루 그대와 함께.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심혜숙님, 딱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네요. 급하게 시작한 장사로 크게 실패하고 빚을 지고 안 해본 일 없이 잠도 못 자가며 열심히 지내온 10년. 마지막 대출 잔금을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축하해 주세요. 4314님, 어제는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손녀 설아 생일입니다. 제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어제 설아가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내지 못했어요. 설아야, 할머니가 미안하고 오늘 생일 축하해. 친구랑 생일 파티 재미있게 해. 사랑해. 박소영님, 우리 딸 드디어 진로를 결정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노래하고 싶다고 오디션 보러 다녔는데 드디어 노래 진로를 정하고 보컬 레슨 다니고 있어요. 진로 결정 축하해 주세요. 조영애님, 시니어 일자리 합격해서 사흘간 3시간씩 대면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요. 축하해 주세요.

마마스건의 This is the day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좋은 일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하고 싶은 사연, 축하받고 싶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원하는 방송 날짜, 축하받는 분의 성함도 알려주세요. 2095님은 연휴 기간 좋은 시간 보내셨군요. 황금 연휴에 일본 오사카에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왔어요. 시차가 없는 지역인데 왜 저는 시차가 있는 것 같은지 피곤하지만 또 여행 가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죠? 오늘도 파이팅 해보려고요 하셨네요. 야, 정말 완벽하게 다른 세상에 다녀오셨나 봐요. 와, 현실의 시간이 아니라 꿈 같은 시간 보내고 오셨나 봐. 여독 잘 푸시고요. 이런 꿈 같은 시간이 현실에 힘을 주고 또 현실 열심히 살아야 꿈 같은 시간이 더 달콤하지 않겠습니까? 파이팅입니다. 2095님. 4290님. 둘째 딸 고2 수학여행 제주도로 가요. 아픈데 출발해서 걱정스럽네요. 모쪼록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길요. 어디가 아픈 걸까요? 감기 몸살 같은 건가? 그래도 같이 간 거 보면 그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몸 많이 힘들지 않아야 할 텐데 잘 다녀오길요. 0692님 연휴 동안 친정집 1남 6녀 7남매가 부부 동반으로 속초 다녀왔어요. 와, 1남 6녀 7남매 부부 동반이면 14분이신 거잖아요. 와, 아주 대가족의 움직이셨네요. 70대에서 60대들이 함께 먹고 산책하고 바다도 보고 윷놀이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렸을 땐 싸우기도 했는데 지금은 우애가 금메달급이라 행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속초 다녀오셨다더니 회도 아주 한상 그득히 차려서 같이 드시고 또 여기 뭐 고인돌 있는 거 보니까 그 선사유적 그쪽도 다니셨나 보다. 아, 이제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시겠어요. 그리고 부모님 아마 흐뭇하게 보셨겠죠. 아, 이 즐거운 사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님, 5일 연휴 끝나고 출근해야 하는데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아우, 어떡하지? 마음 같아서는 월요일처럼 일단 일어나를 외쳐드리고 싶은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일단 일어나 하는 제 마음을 일단은 받아주시고 노래와 사연과 함께 해주시면서 몸 기지개 켜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해보시죠. 3916님, 경아님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있는 오늘 같은 날이 참 좋네요. 직장 상사분 장기 출장이라는 톡을 보는 순간 왜 이리 행복할까요? 어머, 이 번호를 익명으로 말씀 안 드렸어도 괜찮았던 건가? 하지만 행복하시다니까 함께 우리 웃어보아요. 서영은의 웃는 거야 김영민님 신청곡입니다.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대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서랍 속 박스에서 비닐에 쌓여있던 낡은 카세트 테이프들을 꺼낸다. 케이스도 없이 알맹이만 있는 테이프. 손때도 묻어있고 알 수 없는 얼룩도 묻어있는 테이프들을 찬찬히 보는데 이건 그 시절 명동 거리에서 샀던 최신 가요 모음집. 당시 인기가요만 모아서 팔던 테이프를 보니 열심히 들었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비닐 포장을 뜯어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후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던 따끈따끈한 신곡. 처음 듣는 노래들도 그땐 어찌나 다 좋던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즐겁게 걸음을 떼던 시절을 훌쩍 지나 이젠 이걸 들을 플레이어도 없다. 이 보물들을 어쩌지? 바라보다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핑클의 영원한 사랑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 한 컷 8197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는데요. 우리 감성 PD 서 PD가 8197님이 보내주신 이 일상 한 컷 사진 안에 그 테이프 겉면에 적힌 곡들 중에 바로 1번 곡이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었답니다. 그래서 함께 들었어요. 아, 정말 옛날에는 뭐 테이프, LP, CD 음악 많이 들었잖아요. 민경이님, 와, 저도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는데 예전 추억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늘어지게 듣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로 테이프가 늘어진 그 음색이 나와서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다시 줄이고 막 이랬었는데. 신정희님, 에구, 저는 이미 다 버렸는데 아쉽네요. 아, 다 정리를 하셨어요. 또 장수아님, 길보드 차트가 정말 최고였죠. 맞아요. 옛날에는 그런 컴필레이션 음반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거 사서 현재 어떤 음악들이 인기 있는지 그렇게 듣곤 했었습니다. 뭐 신정희님은 다 버리셨다고 했는데 이런 거 모아놓은 박스 있는 분들은 좀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플레이어는 있으신지 모르겠네.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LP나 CD까지는 그래도 플레이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카세트 플레이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려나? 저도 좀 정리를 좀 했거든요. 뭐 CD, LP 뭐 이런 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거의 갖고 있지 않은데 노래보다 이 카세트 테이프에 어린 시절 음성이나 뭐 이런 걸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추억으로 좀 몇 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플레이어가 없다 보니까 들을 수도 없고 좀 아쉽더라고요. 반가운 추억을 발견하고 사진 보내주신 8197님에게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드립니다.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띈 장면,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샵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 가장 기대되는 순간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릴게요. 1838님이요. 사진을 4장이나 보내주셨는데 경아님 저 몽골 무탈하게 잘 다녀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친구분들이랑 단체 여행 가신다고 하셨던 그분인 것 같아요. 와, 몽골 전통 복식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가신 분들이 다 이렇게 입고 사진도 찍어주셨고, 야, 확실히 이 넓은 평야 그리고 파란 하늘, 이 풍광 멋집니다. 정말 넓네요. 그리고 낙타도 타셨네. 와,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이렇게 소식도 알려주시고 이 풍경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창희님, 뽕잎 나물 하려고 뽕잎 다듬고 있어요.

2시간 행복 바이러스 주실 거죠? 하셨어요. 아, 그럼 노래 들으면서 그 행복 바이러스 한번 퍼뜨려 볼까요? 1999님 신청곡입니다. 김건모의 드라마. 이어서 모노의 넌 언제나.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설레는 순간 언제일까요? 3916님, 아까 그 직장 상사분 장기 출장 가셨다더니 오늘 지금 한껏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나 봐요. 오늘은 누가 뭐래도 내가 원하는 점심을 맛있고 여유 있게 먹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뭐 먹지? 너무 기대돼요. 오늘 아주 충분히 누리시게요. 9353님, 좋은 날 아들과 함께 강원도 고성에 가고 있어요. 어버이날 선물이래요. 맛난 음식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낼게요. 너무 기대됩니다. 또 선문호님, 용돈 차곡차곡 모아서 비싼 낚싯대 구매했는데 오늘 도착한다는 문자 왔네요. 낚싯대 볼 생각에 기쁘고 행복하네요. 빨리 퇴근하고 파요. 우리 우아족 가족분들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이 또 한 분의 강태공이 등장하셨네요. 박영수님, 오늘 타 대학병원 기술직 발표하는 날이에요.

3월에 지원하여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합격해서 오늘 4차 발표하는 날인데 합격했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싶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꼭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요. 신정희님, 오늘 저 옆자리에 새로운 직원분이 오시는데 살짝 기대됩니다.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건가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케인이 부릅니다. Bend and Break.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쇼리 실라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5: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9: 언제나 함께 KBS
10: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장대일님이 중학교 때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예쁜 꾹꾹으로 그 곡 듣죠. 원미연의 이별여행.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뒤에 출근길이라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고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동명 동호 부근에서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10분쯤 전에 됐는데요. 읍내터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회덕 분기점 부근입니다. 서울 쪽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1차로와 3차로가 막혀있는데요. 2km 구간 심한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북천안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수원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길인데요. 경인고속도로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월여의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처리는 벌써 됐지만 부천에서 신월 쪽으로 오는 데만 3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날 따라 춤을 춰요.
3: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회의 짚을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WN 웨일의 RPG Shine입니다. 그룹 이름에서 웨일은 고래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데요. 여기서 지적인 퀴즈! 고래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있죠? 고래잡이 배의 모험을 소재로 한 허먼 멜빌의 이 소설은 뭘까요? 1번 모비딕, 2번 토지, 3번 대백산맥!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고래잡이 배의 모험을 소재로 한 소설, 주인공 선장의 광기와 집착을 담은 허먼 멜빌의 이 작품, 뭘까요? 1번 모비딕, 2번 토지, 3번 태백산맷.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WN 웨일의 RPG Shine.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4: 이 노래 다 알지? WNY의 RPG Shine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고래잡이 배의 모험을 소재로 한 허먼 멜빌의 이 소설. 오늘의 정답 1번 모비딕이죠. 이상우님,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어? 이거 무슨 게임 할 때 하는 거였죠? 어? 이거 익숙하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정혜선님, 모비딕 우리 집이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덕분에 집에서 방송 거의 다 듣고 출근해요. 좋아요. 오, 직주 근접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2793님, 1번 모비딕. 초등학교 때 모비딕 읽고 독후감 써서 상 받은 적 있어요. 모비딕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어요. 와, 초등학교 때 이 장편을요? 와, 대단하신데. 저는 그 세 권 보기로 나온 책 중에 권이 아니죠. 너무 다들 장편이어가지고 한 편은 완독을 했고 학창시절에 두 편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려나요? 아, 태백산맥은 제가 이제 완독을 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뭐랄까요, 지금 읽으면 좀 다를 텐데 예전에는 그 박경리 선생님의 그 문체를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예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읽다가 약간 포기를 했고. 모비딕은 정말 이 서사가 처음에 너무 묘사가 많아가지고 그 고비를 제가 넘지를 못했어요. 와, 그런데 2793님 초등학교 때, 야, 대단하신데요. 유미수님, 정답 1번 모비딕. 태백산맥 한 줄기에 살며 토지를 읽으며 사는 애청자입니다. 와, 문학과 함께 하시는 삶이시군요. 유진성님, 1번 모비딕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소개된 다섯 분 모두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알려주세요.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5678님이 오늘 저와 같이 일할 흙수저입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굴착기네요. 아유, 흙수저가 참 거대하고 비싸 보이고 튼튼하고 좋네요. 정성희님, 오랜만에 친한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박상민 콘서트 티켓 4장이 있는데 갑자기 못 간다고, 갈 거면 준다고 해서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공짜 티켓 득템했으니 만난 점심 먹고 수다 떨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어머, 이런 정말 감사한 언니 같으니라고. 4장 모두 받기로 하셨어요? 오, 이 4장. 누구랑 같이 가시려나요? 신나시겠다. 강수연님, 아이들이 5월 1일부터 쭉 쉬다 등교하려니 끔찍하다고. 아이고, 끔찍까지요? 하긴 뭐 이 정도 되면 약간 봄방학 수준 아닌가요? 오늘 시어머님 심장 수술로 병원에 가셨을 텐데 무사히 잘 끝내길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심장 수술 잘 되시길 저도 기원합니다. 윤인숙님, 오늘 중3 딸 졸사 찍는 날이에요. 날씨가 화창해서 야철 찍기도 너무 좋을 듯하네요. 졸사 찍는 모든 친구들 예쁘게 찍어요. 아, 이 햇살 좋은 날 졸업사진 정말 예쁘게 나오겠네요. 이 햇빛만큼 좋은 광원이 없잖아요. 최소현님, 남편은 신축 아파트 타일 공사를 하고 있어요. 힘든 일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보, 오늘도 파이팅! 하고 응원의 마음 전하셨습니다. 7677님, 그림 전시회 했어요. 제 그림 앞에서 한컷 찍었어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화가시군요. 어머, 그림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 주제로 얼른 보이는 것들이 소재가 뭐 말이라든가 꽃, 아, 이런 호랑이, 이런 자연, 생물들, 어떤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아, 거기에 걸맞게 아주 색감도 아주 화사하고요. 와, 멋지신데요? 전시회 끝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중간이신가요? 아, 이봄 좋은 날, 이 화폭에 담은 그림까지 보니까 더 좋은데요?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7677님, 전시회도 축하드리고요. 아, 그리고 1199님, 병실에서 지금 토지를 읽고 계신다고 토지 사진도 딱 보내주셨네요. 아유, 병실에서 어디가 아프셔서 입원하셨어요? 입원하신 동안 이 토지 몇 권까지 읽으시려나? 지금은 3권이거든요. 빨리 나으시고요. 그 잠깐 동안에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노래 듣고요.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글로리아 게이너예요. I will survive.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이어서 들으신 곡은 글로리아 이스테판의 Turn the Beat Around 였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2288님이 천호대교 북단 사고가 나서 차가 밀려요. 출근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사고 나신 분도 많이 안 다쳤으면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크게 안 났어야 할 텐데요. 그리고 인근 지나시는 분들은 지금 차가 많이 밀리고 그 사고 난 지역이라고 하니까 유념하시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288님. 한수희님, 노래가 메아리 치길래 무슨 일이야? 방송국 사고인가? 했는데 버스기사님도 듣고 계셔서 시간차로 메아리처럼 들렸네요.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어요. 디지털과 주파수의 돌림 노래인가요? 2190님, 이놈의 정신머리! 오늘 저녁에 약속을 두 개나 잡아버렸어요. 하나 취소해야 되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이 아침부터 그냥 마음이 바쁘고 미안하고 그러네요. 서서히 내 뇌가 노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괴감 들어! 단어 깜빡해서 이제는 약속도 깜빡하고 오래전에 약속해놓은 건데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나이 먹음이 이렇게 쓸쓸하게 씁쓸하게 슬퍼지는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아우 많은 일을 하셔서 그래요. 저도 지금 최근에 겪은 일인데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거의 기록에 의지하거든요. 근데 이 기록마저도 잘못 봐가지고 며칠 전에 저도 일정이 딱 겹친 거 있죠. 그래서 겨우 죄송하다고 제가 캘린더를 잘못 봐가지고 그 시간

시간에 다른 일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해서 막 일적 조정했거든요. 상대방도 이해하실 거예요. 조정 잘하세요. 이소형님,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울 루이가 자꾸 일어나 밥 달라고 뽀뽀 세례에 대해서 일어나야겠어요. 더 누워있고 싶은데 으히. 아유, 배고픈 걸 어떻게 기다리라고 합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2064님, 원주로 연휴 때 캠핑 다녀왔는데 첫날 비가 종일 오고 다음날 오전까지 비 오고 드디어 해님 오셨는데도 엄청 추웠어요. 아유, 비 와가지고 이 추위가 다 가시지 않았었나 보네요. 다시 돌아온 겨울 같았어요. 뭐니 뭐니 해도 집이 좋네요. 사진은 캠핑장에 핀 금랑화예요 하고, 아, 그래도 캠핑장에서 예쁜 꽃을 만나셨네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그 한 가지에 쪼로록 매달려서 열린 금랑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하트 모양 그 분홍색 꽃이 참 예쁘네요. 사진 감사합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9470님이 5월엔 장미정 하면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오늘 곡 이 노래 두 번째 곡은요. 양은정님 상추 씻으며 들을게요. 아침부터 삼겹살이 땡기네요. 어서 장미꽃망울 터지길 기다리며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아 정말 삼겹살과 장미 참 잘 어울리네요.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자

친절한 여러분과 한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누는 시간, 친절한 경아 씨. 오늘 주제는 별걸 다 아는 나입니다.

뭘 이런 걸 다 알고 있지? 싶은 지식들, 정보들 있잖아요.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인데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21일이다. 어렸을 때 친구가 9월이 이사하기 좋은 달이지, 내 생일은 9월 24일이야 이래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 생일, 근데 정작 선물 준 적은 없다. 잡지에서 읽어서 아는데 키아누 리브스는 레바논 출생이다, 이렇게 큰 관심사도 아니고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는데 알고 있는 지식, 정보,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니 새삼 신기한 것들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분 추첨해서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노래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노영심이에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수요일 코너 친절한 경아씨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 별걸 다 아는 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이런 걸 알고 있지? 싶은 지식, 정보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단, 이 시간에 나누는 정보들의 팩트 체크는 각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면서 나는 뭘 알고 있을까 하면서 가장 먼저 좀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제가 학창시절에 제2외국어가 불어였거든요. 프랑스어였는데 뭐 지금은 이제 다 까먹었죠. 기억도 나지 않고 아주 잠깐 배웠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시간인가 첫 시간에 배웠던 어떤 단어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 빵 있죠. 먹는 빵. 그게 스펠링이 P-A-I-N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pain, 고통이에요. 근데 프랑스어로 읽으면 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옆에 발음 기호를 적으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빵이라고 딱 적었더니 그 선생님이 이런 빵순이를 봤나?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별명이 빵순이가 되었다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페인 단어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어의 뺑은 영어의 나의 고통이다 라고 연결이 되었죠. 작가님이 바로 창피하다고. 뭐가 창피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조혜명님, 초등시절 동방신기 팬이었던 친구 덕분에 미키우천 생일 6월 4일 30살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네요. 와, 이런 경우 있어요. 생일이 6월 4일이군요. 2772님, 저는 다른 기념일엔 잘 기억 못하는데 회사 사업자 번호, 개원 기념 등등은 잘 기억합니다. 이것도 쓰잘데기 없는 걸까요? 어머, 중요하기도 하고 뭔가 기념하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와 연결돼 있으신가 봐요. 이런 숫자들 특이하게 잘 안 잊혀지는 거 있지 않으세요, 다들? 백용기님, 전 드라마 좋아하는데 이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허준 시청률 64.8%, 3위 사랑이 뭐길래 64.9%, 대망의 1위 첫사랑 65.8%. 이거 왜 기억하죠? 역시 드라마도 KBS, KBS 사랑이 남다르십니다. 야, 이거 숫자 뒤에 점까지 어떻게 기억하시지? 9175님, 자동차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때 울리는 경고음 횟수는 100번이라는 거 아시나요? 세상 쓸데없는 지식입니다. 와, 설마 안전벨트 해보지 않고 언제까지 울리나 하고 세보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건 신기하긴 하네요. 100번. 손민정님, 나이팅게일 생일은 5월 12일이에요. 초등학생 때 전기 읽으면서 제 생일과 같아서 그냥 기억하게 되었어요. 와, 이거를 작가님이 확인해 보셨대요. 맞습니다. 나이팅게일 생일은 5월 12일. 와, 위인의 생일과 내 생일이 같으니 잊혀지지가 않겠네요. 최아람님, 판다 가족 생일 다 알고 있어요. 와, 온 국민이 사랑했던 그 판다 가족 생일을 다 알고 계신데요. 아빠 러바오는 7월 28일, 엄마 아이바오는 7월 13일, 푸바오 7월 20일,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7월 7일. 제 태몽이 아기 판다였거든요. 그래서 판다 보면 친근감 들어요. 저도 7월생이에요. 어머, 뭔가 이거 인연이 있나 봐요. 같은 또 7월생. 5746님, 군대 복무 중 매일 보던 저녁일 4월 29일. 그 전날이 28일은 우리 위대하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탄신일입니다. 야,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 4월 29일 평생 잊지 못하시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익명으로 전해드립니다. 첫사랑의 신발 사이즈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네요. 생일날 신발을 선물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남편에겐 비밀. 어머, 신발을 선물하신 적도 있지만 가슴에 그 첫 발자국이 새겨지셨나 봅니다. 정성희님, 밀폐용기 뚜껑이 안 열리면 따뜻한 물을 받아서 그 위에 조금 놔두면 쉽게 열려요. 힘들게 힘쓰지 마세요. 오, 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밀폐용기 뚜껑 안 열리면 따뜻한 물을 받아서 그 위에 조금 놔두면 약간 팽창하다 봐요. 그러면서 열리나 보죠. 5610님, 가족들이랑 친한 지인들 차 번호 잘 기억해요. 그래서 동네 언니들이 무섭대요. 입차, 출차를 기계처럼 안다고. 와, 차 이렇게 딱 지나가면 어? 저거 아는 사람 차인데? 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딱 나가면 어? 우리 가족 차인데? 금방 아시는 거죠. 와, 이거 좀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시네요.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김진표,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친절한 경아씨 별걸 다 아는 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2님.

안녕하세요. 30년 전 초등학교 시절 버스 요금이 기억나요? 160원. 사실 전 걸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지금은 버스를 탈 기회가 없어서 요즘은 요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어머, 초등학교 때 30년 전 버스 요금을 기억하세요? 전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특히나 뭐 예전도 기억이 안 나지만 요즘은 아예 카드를 찍고 다니니까요. 사실 많이 타는데도 요금을 좀 모르기도 하고. 1593님, 남편의 전 여친 7명의 이름과 특징을 모두 기억해요. 정말 쓸데없는 정보. 어머, 남편분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왜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시죠, 1593님? 백용기님, 옛날 구민학교 여동창 주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릴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뇌리에 남아있네요. 어머, 첫사랑이셨어요. 8341님, 저는 학창시절에 대각선으로 몇 분단에 앉아있었던 친구 이름도 기억했더니 친한 친구가 너무 무섭대요. 아, 그 몇 분단에 대각선에 앉아있었던 그 친구가 엄청 친한 친구가 아닌데도 뭔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어떤 특별한 기억과 연관되어 있으신가 본데. 한경직님, 남자는 군번이죠. 와, 지금 우아주를 들으시는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모두 머릿속에 갑자기 숫자가 딱딱딱 떠오르시는 거 아니야? 1815님, 저 백두산 높이 아는 사람입니다. 2744m. 오, 30년 전 학원 강사할 때 사회과목 전교, 아니 전국 1등은 되는 중딩 남학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산 높이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백두산 높이만 외웠습니다. 와, 뭐 제일 높은 산 딱 외우면 되는 거죠. 1303님, 40년 전 친구네 집 전화번호. 지금 통장 비밀번호라서. 어머, 40년 전 친구네 집 전화번호를 통장 비밀번호로 만드셨어요? 이서영님, 전 제 뒤통수 친 전 직장 동료 차 번호 기억해요. 3846. 10년도 더 됐는데. 어머, 3846 기억하겠어. 왜 그런 거예요? 왜 이서영님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성영국님, 지인들 노래방 애창곡 다 알아서 미리 선곡합니다. 어머, 이걸 다 번호까지 외워가지고. 아, 찾을 수 있군요. 번호를 알지 못해도. 야, 그런데 애창곡을 다 알고 정말 애정이십니다. 3027님,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고1 때 친구 소개팅 해주었던 남자의 이름과 장소를 아직도 기억하는 나. 정작 본인은 기억도 못하는데요. 지금은 없어진 수원의 원천 유원지. 어머, 친구를 소개팅 시켜주었던 그 남자의 이름과 장소를, 소개팅을 했던 친구는 기억 못하는데 3027님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사연일까요? 양은정님, 둘리 주민번호 알아요. 830422. 우리 딸이랑 생일이 같아서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 둘리 주민번호를 기억하신다고요? 아, 근데 뭔가 귀엽네요. 아,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이것이 집단 지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꼭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팩트체크 꼭 해보세요. 그리고 새삼 알겠네요. 우린 별걸 다 기억하고 있고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 명단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바버레츠의 쿠커리츄 들으면서 친절한 경아 씨 마무리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소경아입니다. 오늘 꾹꾹으로 홀앤오츠의 마니터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지만 마음도 도로도 월요일 같습니다. 서울시내 한강을 따라서 강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강변문로 행주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1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성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행주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답답하고요. 여의하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 부근에서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1차로에서 견인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대로 많이 혼잡합니다. 이후로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안진터널 안에서 사고 있었는데요.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 2지선 서부산 방향 서상 부근의 정체도 사고 때문입니다.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3: 예. 어때요? 오늘 진행이 별로였어요? 어땠어요?
2: 약간 불안불안했어요. 다른 라디오랑 조금 달라요.
3: 뭐가 달라요?
2: 그래서 재밌었어요. 예, 예.
3: 뭔가 좀 다른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이런 봄날에 시장 구경 가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싱싱한 채소와 물 좋은 생선들, 노란 참외, 빨간 딸기와 사과들이 자꾸만 우리를 부르고요. 이쁘게 줄 서 있는 꽃화분들도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손을 들어요.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요. 구경하고 물건 사고 맛도 보고 일석삼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죠. 답답한 가슴에 창문 하나 시원하게 만들고 싶을 때 꽃무늬 그려져 있는 티셔츠 하나 사도 좋고요. 맛있는 호떡 하나 사 먹어도 좋고요. 봄의 활력 가득한 시장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